0: 我们的教育团恳请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教育是不是能听中国地震的云质拉到卡巴城市也给了电价月了烧江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来去去了熊给人阴界些
1: 修这龙世界的铁东年龙扛地是一切卡巴尔他这一家日子七日几个是一切三六一下面摩托决定作为提查级别能才能过去途给你明年军军旗准备出于军了真协会别明年冲给的内与罗巴美丽香陆冲旗罗别给你军军堂送军前别过了你的修行
2: 生那么错明年春季内与龙秀起木真浪浪之别日作出土内与萝卜米这香起陆琼内与内地呢萝卜日对对其与其续给车行吧他萝卜日给也可以接近一别不敢错帮提个二对对其给月那为成用美丽忙不谈着我了萝卜日了人一及推梦美音别给的月美我讲这就是起一个美别龙个东起路就谈个军罗追这苍马阿内举不下大音
0: 我讲他家罗北街里餐厅汤宽道美巴的血腥坑那群青年土中心浴室内与罗北美丽乡陆中去给你们也杀过巴的我们俺老广东土给老日给这些从港去进大街车用况且给老日两给日月间一个美巴美日杀巴的美日给给路血腥坑青年土清不说了我讲朋友内与龙秀的成群
2: 미르사바창메로바리기게루추규규쇼신바타로베리네티웨레베고네균진톰나섬기도제시바타사고바타냠토보가로베게기가초롭젠초베규긴고링급콩키페유기진네라
0: 罗巴里基给给南土加一起扎着人家呢培育起扎着人家呢培育起扎当起帕米都别米色起扎当月别扎当帕当提力基罗马区扎当餐厅美别那段推不汤罗中给偏着铁藏推美不是扎当给干呢是我铺你没特动相用了月呢罗别给路去九九学先看这双苍马的坚持切的不管罗别给给他念他但别忙出登局界日日先行过他催度累计界切月
2: 光启在这一提的巴坦一个铺内陆中罗面也是给开具谈餐别各种罗边起陆地拒绝水的给予罗边起的不用而且月你们也杀过吧各种罗边你能给进的结巴了罗边也比较我做不适应杀过里三合杯七对错听是吧不过了罗边给各种罗边做个月杀过里里刚刚送去了咱们去陆地这个月别罗马去罗边给陆皮具切的我们是特别多的情绪这我就接不是
0: 谈到罗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街
2: 개개 비리 지급 로림 시베 로마 야션키 듄도 용례 법어 침비 사고이바라 권주 루시에 우리 최신 로마티 니신 세웨 개당래 장미리 기계를 장비 가신 하도 응요
0: 승은 안 맞춰 권도 센조바 티니 팅비 주된 조의 지자 시베 낭 천고 주토 게리 미냠 균진키 전부 추위 균의 진시 회배 미니 총계르 내유 로바 미리 샹 룹중키 로베 게리 균진 한 송경 제배 고티지
1: 喂，爹妈，快去春节穿了休息。
3: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久呗。
1: 啊，第一。看叫你俺们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这些。三九甘肃三位，唐三一个。杨他三九地位，杨杨一的姑。芒水土内另外，芒心给不着。作为牛牛们的官三级托拉。
3: 他的契机三十不得已，根据龙城盐城连户，河外龙城区三九球队的菜，三九团队冠军写的是。
2: 再来一，下面呢，三九团队。

0: 주감지 걔가 쉬는 파동지다 변상
1: 어 저 봐기라
0: 내가 나서 가가 되게 내가 숨채야죠 말이야
1: 어 리스
0: 일로 봐야 망쇼지리
1: 어 리스 리스
0: 아니 너 논네 탄다 나서 로세요 밤 간다 마음바 간에 진짜지 진짜 쇼 좀 시켜
1: 어 리스 얘기랑 터지나 걔랑 얘네래 터진 얘네 나 조리미 춘다 Kama wuxi tati na xa rwa lagila.
0: Oh, gila.
1: Lo, palo na xa ni toji nian xe di ngana zu dian xiu gong zhung gen to dian lagi cha yu sa ya kachi juro na xiu yin lo. Lo, toji. O, gila lo, toji na an tari ngali cha nang tu ngu gu zuro na lo.
0: Bisi.
1: Lo.
0: Ta di di di cha gila an zu. Lo, tanda inji di malak tanda. Lo, sebo di bawi na. Di na, ta pe cha xa na ngana zu. Malak na lo liya tanda. Ta shuk xe xo xe kachi yu na. Kāsūm jūrī shīngilā.
1: Lī sēngilā.
0: Nūm jīshē. Tī nā lō nē tāntā nā zū, jām rūg, lō bāyāg nūm jītā, jām rūg nūm jē.
1: O, o, lī sē.
0: Tī nā lō nē tāntā dī shūrī. Kū, tā ngā zū mēchā sē urā. Kā kē shūrī nā tāntā dēng hō shī tōng sī
1: shū.
0: O, lī sēngilā. Dī jūrī gīlā.
1: Lō.
0: Tī kē sūm nā tapecha shana ya kalu ma daba ya ji lo ba ya chunum di num ran shu ma re sa nim chi de dak da ma de we tapecha shana mo zhe ke xie li ya na zu ta de ke bu xue li ya ta de yin ji gan na lo de ke bu ya ta de ke du xue na ren ji da tong zhe li
1: los
0: ke ke zhe ge ren xin ya de num cha qian tao ye li
1: a le le se lo
0: to num ran shu ma re
1: lo zhe ba li ya
0: cha qian di tapecha shana gu bu gu ge da
1: 공아
0: 급주 공의 연재 로약된 대기지 라와요리
1: 아 레레세기라지
0: 어 아니 안지 놈 딱다마 대베다 근데 야지 놈로야 냠지 근데 로레 겨타는데네 야올로 세우디 인지 말하고로 세우디 싶어요
1: 어 레세
0: 아니 네 안지 치리 나로려다 디스라 치리하고 그 뭐제 슉디 카레딘 거는 안 좋단다 옥제 놈제 멜딘제 지리쇼제
1: 농공을
0: 쇼게 안좋단다
1: 콜교체도
0: 어 콜교체 하지 마 딱히 하게 쇼는 란샤오스
1: 어 레셀로
0: 디 아우치마 토베나 야 안좋단다 로티 지브리 다 디바제 가르치에서는 디 지리하고 다만 좀 로티 바야 김하서 야 디리기나 기나 안좋단다 아 디 탄데 디스메멜 어 토공지
1: 어 유바기라
0: 토공제데 양 안좋단다 디쇼리기나 다 디스케게슈나 디슈리 산연 조화 치스지
1: 노 리세
0: 그 조화라스는 양디리기랑은 조 한다 지리션교마지 치미년보다 그런 쪽고 소야시요 말에 디장시시니
1: 아 레레세
0: 어 자자도 우시 대가래라 우시리
1: 로로 리세
0: 대야 견리치 양로세우든데 스바
1: 어
0: 지리야 오마티미나
1: 로로 리세
0: 아니 로세우 바야 단도 조디인가 단도 쉐데 로세오 바야 겸제티 디슈와야 나 로마 마음 바야 겸제
1: 노 리세로
0: 드네 디지르샤이나 아 클롱야 만다나 직다 로바바다 야면 직 사토다 늘리미나 야디 로세오 디드네 좀 스바이
1: 우리 나 레레세
0: 아 딘디지르샤
1: 노 리세기라
0: 노
1: 라 터지기라 네 응나 조 케세 로다 디 로세브디 로 마메스라지 디 바베스 체비나 아니야 체망한조 타주치야기 딘제 탑시란 제냠 주시로나 쇼잉기라
0: 네세
1: 로세
0: 로세브디 바브네 타주치야지 단데 렐라쇼지 디리잘 나조 수질 바샤제 다시
1: 도자시로 와
0: 카카제 다 인냥게 메시지리아 카카 아니 로세체 감응아시
1: 아 레세
0: 로베 차자마세
1: 로로
0: 안디네 야메네 감직 드시네 되게 로마세 렉드샤제 로야 바르나
1: 양교지 바제르 바글라
0: 질 아니 콜로세우도 보도 시도
1: 보도 보도
0: 지단에 다 견첨보 메노고 시루리
1: 어 레세 이제
0: 견첨보이나 어 세우디 니엘 바제 니엔데 스테제 단도 두르제 다음나 아니 마음 자루
1: 레세 견
0: 죽첨보이나
1: 어 레세
0: 다 마음의 바사스는 야 기란즈 직 두르제 다야다 엔데 감 요마레
1: 어 저발기라
0: 이 냥가 차보차자리
1: 시 천다 마무스도 지망 나즈 망체 임바 차잔다 녀가 참부르 바기라
0: 제가
1: 딘제 인도 키시 응안주다 주제 나로 네로 마미스란 제 세베 사체비 나람사 다 랑콜 땅 참샤지제 술이야 카가야 방기라 모투네 다양디 자원에 매바
0: 지라
1: 어 리스 리스인가
0: 디르제나 로 마음드 바바 차샤나 좋던다 디나로네 탄다 어 숙셔셔디 탄다 디르샤이마 지 나로리아 답에 어 추고랑 소시오마네
1: 오르발라
0: 소드 닥다마 데베서다 디메게 야메는 지 어 춘용차 답에 최제
1: 토브시라길래
0: 최제 다 그래 최실의 유야지
1: 어
0: 한테네 학과도 있다 공부해야 돼 그냥 좀 매자지요 말이야
1: 오르발라길라
0: 매자디야 어 레가 맞아야 매자는 롤단데 디리샤길라 지리단이 나롤이야 아 눈도 급지체 되네야 어 디셔리나 매자랑 단단조 개개수는 호화 사이즈
1: 오르발라
0: 디지체
1: 로
0: 되네 호화 사이 간량 나조 단다 로랑 주 아 지 모델로 다 주지지 수제야 디시리 개개수는 가야 바우시 진지지요리
1: 디게
0: 숨지리샤 디게 숨나로네야 찌기래요 마침나 아니야 로만 바이기라
1: 나 레리세
0: 다 디닌다 마리 그도 다 제제 경도세스 메베 로만 디나 다 경유 다 제차
1: 땡기지 바이기라 응 레세 다
0: 디나로네 아 배샤는 안 좋는데 말아 두고 말아라 했는데 파동지 쇼라 개선 디로드 바빈 마음의 바빈은 디나 로레야 그도 만나서 다 근데 쇼라 머다니 망부지는 다양지 말아도 철라 신비가 스토라
1: 오르발
0: 진짜 말해 아
1: 레세
0: 말아디야 나좀 미다 차로 코츠 독도 생겨 봐
1: 오르발야 디나 로네 망부지 오르발
0: 제일
1: 로로
0: 디나 로네 개셔셔지 안 좋단다 아 눈추 로 디게지리
1: 아 레세
0: 더 배샤샤는 안 좋은 남규직 저거 말아 쇠가 차시네 다 배샤는 게레 여러에서 게레 여리 능다 말이 게레 로니 여리 그제 로지 없지 디나 로리아 차킨 갔던 거는 안 좋단다 모르스니나 넘다 추
1: 게메
0: 만자다 근데 디마체 배시고 말아디 게레 오스 아
1: 레겔린 치고 레스바니라
0: 다 말아지
1: 넘 맞아봐
0: 질 말아지 원래 추추 차슈엔나 단다 아 겐지 쇼치 탄다 디리샤 넘다 추
1: 레세기라
0: 아주 배자는 칼로닝 분들 즉 타롱 버르드 전에 안지 세뉴드아나 드리 안지 출리직 때 넘리식 때 지도
1: 너도
0: 공지 하고 싶지리
1: 지지지지
0: 아
1: 마테오 공기 씹씹 지르발
0: 지르
1: 로레세
0: 로그 잠조 넘디 아지 단도 담민도 야면 조고 차도에 즉 단단한 가지 양스지 닝버스로 할다 왔다니 망보지
1: 지지지
0: 독생아 돈지 아니 그 슈구간에
1: 치즈스
0: 콜리아 마음 딕스유브지 그냥 카디 숲수시
1: 레스 레스 라라
0: 근데 숙첼로디에도 딘데스 다가지 아
1: 레스 레스 라
0: 근데 로만 바베 슈어던데 만나서 어디게 숨직 숙첼쇼지르시 안 딘 멤베 신다가르스는 그런다 딘디스르서 직 디나로네 탄다 아 뜻 먼저 미래게면서나 잠조욕 탄다 놈도스 슈어라
1: 너지 말기라
0: 딘마체 사과도 추 연구 추디 가능성 인지 디나로리아 단단한주 단데 유우다 보지
1: 추로스시메벨
0: 예연이 자로리 단데 추다 넘조스 수시 야 디나로리아 지 가보다 다 교육 보지 마제베겐 다과차치 된데 가면은 야 디경지 어딘데슬리
1: 어 권이 구스란데 유비는 베기라
0: 다 고르규치 모두세지 아니 나조 나로 인지 단다 말라 나로리아 직장도 야면 정무 소모도 진짜 아니 양 최제 유 최제 전 다직 최단 마침은 최제 도부차 진짜 그냥 최제 도부차는 가르치는 건 아주 단다 디셔리 개개수는 강가된 시리
1: 레세
0: 상기 양고 말아디 양카 체알이는 니요리나
1: 로 레세
0: 간데 난다는 아주 디시리 디리 강가에 chuda tinde kama tupse tue dhuri.
1: Lese lo lo.
0: Tinde shiri shakila.
1: Lo lo, lese gila.
0: Chunum tole shuyum na nga nazo, anda chik chunum kurkyo che ma tuwi na, chik ta num na lo le ya tanda di kande lo le. Num dhuran cho ma tuwi na, tanda nga nzo mala na lo le ya chik to mangbu chiri gila.
1: No, lese.
0: Chik to tanda ta diri gila, kyanke shuyum na chu chau sigiri. Tinde tanda ma, tanda dish me me gila, tanda, pishan inji na lo le ya tanda nga nzo ka chi ya, legacy shiri, turi, sisu.
1: Oh, dualigla.
0: Tina, tandanzo, tande, odi, digan yuri, tandanzo, chudo sedigan, gagasuna, digana lolia, tande tishuri. Shina, legacy shina, go tikto shirikla.
1: Oh, rank
0: yamale, true in the true. Adina lolia, tandanzo, num joset kigamne, tikto di katu, jarada, legacy matuya, tindisiri, jonshu.
1: Oh, less, less, less. Logila to chi cham de yang na zu cha zhou ge chua xi gu neng de gen de ya jian xin na ro na xiu yin le ge la lo no di zhi xia le ge la xiao bu de le su ge le ni ku ran ge ta de lang ko de yin na zu ran ge ge jiang huai s r zhe duan ge la lo wo din zhe ji ge lang ko ji yin su ge ni ku ran ge lang ko ge ta de di xue ma ve le 变数相似了完了ge啦哦就刚的抽拉提一下送给切上其实啥不级别呢第一控制着的可给自己呢 야메나 계세 양교 냠수 집에서 채비나 레디야 솔라티 가수 시네고 이나서 지기 좋아스도겐
0: 레세
1: 로 장화 에서 저도 왕기라
0: 레세야
1: 로 로레세 주감티
0: 어 다디 이길라디리 주감란 시탄다나 소 디르도 알나 주 단다디 고랑디 정구디르도 알
1: 어 제샬라
0: 정구디나 나로리아 숙첨부 있는 길라 지 제는 가요 수도
1: 어 레세
0: 나로리아 대배샤시나 안주 단다 아 디디슈리 단다 견 컨트롤 오르기나 소 단다 나나주 디리디 어 쇼 디디슈도 모르기 아
1: 레세 레세
0: 로 마음 소 겐겐 신교시
1: 오 리샤르세 통기
0: 디디 신교시
1: 오 리샤기라
0: 다디 디리샤기나 촐라주야 카지 디디슈 타고 나로리아 단다 잠르 눔주리야
1: 노 레스
0: 먼저 단다 말하다 지브리
1: 로로
0: 디규룽부 마치다 야메나 아 지 컨트롤 원남 규크다 검신 예쁘지요 말아 단두잖아 카지 디가 붙이고 단다 나주 두스타 랭구진 내래 그도 지 두구두구리야 단다주 엔 갈이야
1: 어 저도 와
0: 이게 개발시면
1: 어 레스
0: 다디 라괴디 단다 나주 개개신의 소동 나시시 라괴디 개하는 시시시 그들 근절로 그러기나 딱
1: 설계 비게 단지반 그라
0: 공단 주로
1: 제제제
0: 개제 어디 양경 직된디 다 디나로래 경체 쇼시 단다나 저 디시리기나 배샹디 촐라 치미나 드라이 맵 차이나 디나로래 가나 저 탄다 로 디디저기나 배샹신다 갭시 개반 듄리게야 당보다 단 듄리게야 한다 당부 뉴버스 숨버스 단지 요 말을
1: 너 저 말기라
0: 아니 어디 로그인 되지 않으기라
1: 너 레세
0: 무슨 계약에 쉬는 댄스 파시리
1: 너 댄스 파
0: 디지털 친구이나 나 좀 디제야도 이나 그것도 독도 사브제야도
1: 어 레세 레세
0: 디 사브제는 콘체스 차리기라
1: 어
0: 지단에 숨도네 지동 버루슬리
1: 어 레세 콘체 그러니 워르 발기라 어 레세
0: 지단에 단단주 대개주는 자동 변수 상세로 이 같이 있는 예마이나 다지 지단에 티에용리 이리
1: 나 레리세
0: 다지 소녀 공부체 어디 고 다단다 있는 소녀 공부체 좀더 돌에는 다지 컨트롤 예요 망자래야 단다 디 소 소신이 유자 영 공제 말이 차이
1: 차 봐. 레리세
0: 예마이나 디 소베 직다 솔로시오
1: 말이야. 어, 저 말이야.
0: 도비십지리기.
1: 어, 레레세.
0: 베샤시나 경춘 주신 바차서 소외와 검 숨도스트러넬. 한 솔로디아 독동동도스리. 진짜시잖아.
1: 어, 레레세.
0: 디나로네 단다. 경 데타 컨트롤 디 캐주얼네 자동 변수한 디 경 망치하죠 어디 주의기라.
1: 어, 레세 로로.
0: 소야만 깨야죠리. 디 어디 경치셔스 주의.
1: 어, 레세 레세기라.
0: 네 경이버디기라 디샬. 디나로리아 단다 디셔레이나 안나주 캬케슈나 모차피엔스
1: 노 리세
0: 소치르이나
1: 오 리세
0: 잼루 소치 소디 기란조 단다 아 라그베게아 소다 인지나로 소다 지쿠마리
1: 오
0: 코소디 기나 디링 안나주 아 tanda tu tabu che ina ta shugul tu che che tanda zo diwa tongu zira ta ti jure gina ti si gupje de ya polygon si
1: ge ge shu na
0: polygon da gupje chik pa chen gyo ge tanda pogara me bi che tinde mangbu ji so ta be chen na kashel ya ti sore gina sip ju je tinde di buru so cha be na yang gyo ji du ri
1: a le le se lo
0: di na lo so cha be na gi na zu so be na ya kon chung ge cha be gi na
1: a le se
0: ji dong ye ye li ri
1: ji
0: dong gam chin ne chu ge
1: a
0: di cha la zin bi ri
1: Solid
0: yang Alex Lee rol.
1: Sumdo
0: yang Lee.
1: Orwa gila. Lis lis.
0: Tinji ji sha. Ne kyon sumbe de gila ti na lo le ne. Tan de bet dich me vel. Be sha na kam da ta ji. Siri shuk chen pa ta sim de.
1: O to wa gila.
0: Ta di ne gila je ne ga sri.
1: Na lis.
0: Di ma ji me na na ju dir sha. Kam da da ta na lo le ya tan de bet chip shi cha ji dik ta sha ne. Di gila ju cha la de ge je ne le ju ya da de ge 장마여고마촌나 양퍼 진짜 로니 진짜 다가란지
1: 양교디 쳐봐
0: 어
1: 레세
0: 이나로는 가나죠 단데 더 계속은 파동지다 변수상 버루리아 다 잠들 놈들이 로가리
1: 어 레세
0: 놈 줬어 셔 말이야 단당주 더 그도 쉬면나 단데디 근데 변수상 수로 이나로 놈 줬어 딩주 제 팔로 젠데요
1: 장무자도
0: 말이.
1: 어, 밥이 잘.
0: 집 잡고다 장무 쉽지고 그래.
1: 어, 시시.
0: 말아 쉬어보다 그 쉬어 별로 아래. 그 장무 쉬우면 좀 이제 눈이 단도 되는 다 그런 가도.
1: 가봐. 어,
0: 나 뒤 빼차는 이런 좀 단도 혼수하는 시 감자티 자야 좀 누에.
1: 어, 유방이라.
0: 감나로래 눈이 내려 그 눈 조사야 눈규 저기 침모도 붙이지. 아니 감자티 로리마.
1: 어, 레스 레스.
0: 어디네? 그냥 좀 그도 다지 제약 삼로 세나 빼차는 다지 단에. 나동 적동스 버릴림나 아니 감사하시
1: 감사하시 제시하는
0: 야유요
1: 쉬발기라
0: 사바스 제바 차시나 감조한테 장외의 차샤는 지단에 직지 숨도 직지 시동 진짜 버릴시
1: 티지다 숨도네 시동 바라 지시발기라
0: 감사하시
1: 감사하시
0: 감사하디 나로는 안안조한테 세실롬다 세실말롬스 여기
1: 세실롬다
0: 세실말롬도 가르쇼르잖아 디르기나 개개슈나 허거는 연결다 민교 개슈교리
1: 레세
0: 디콘제 개교리
1: 레세
0: 카지양 나나주 딘제요리 닝부 사르스신교
1: 노 레세
0: 도저양 콘교리 시동가 도제리 디나로는 나나주 그도 소소 뉴체 가도마는 양 가르스 데오랄
1: 르제제제
0: 다든지 감 딘제 소르시네 나나주 딕스 다간들로는 안에 나와 체험 사업진이 야도
1: 어 사업진이 스티치
0: 담이 부족이 배조 단 사업라
1: 제제
0: 돌아 줘야지다 단이 닥경 근데 제임 하마고자 양녀제 로제만 지금
1: 양양교지
0: 제가 저는 조선지 들어와
1: 제제 솔로 퇴반지 좀 봐라
0: 라리
1: 텔레 사업지 제샤비나 자 참부유 봐
0: 라리
1: 어 저방이라
0: 라리
1: 로로 레세 로 터치기라 아니 모튜네 안 안주 대양 차조 치빈라 소연 스두고 쿠란기 차와 스두겐 어 쿠란랑 코탄더 어 지리 추 잠치 교 차비 송고도 와라
0: 아니
1: 제자 탄더 트윈음 간제치 제비나 가유나 송고도 괜네
0: 안 워세 레스 다디디디 세기라 아 기란 주는데 초고 컨디션에 아주 미다 직부치 양코 탄더 디쇼르기라 가게쇼는 차자 하우스.
1: 너 어디 봐라기라.
0: 뭐지디 더 더달라기 앙단다 그치.
1: 앙다치요.
0: 어. 앙단데 대체 단단가 나죠. 단도 모르소니 망치야 지지려. 단데 디쇼리기라. 그도 다 뭐지디 아직 트눔 가르페주 다음에 데미기 아 잠드눔 가르페주 다음에 근데 다야 쇼리기.
1: 어 레세.
0: 단디 마데면 카시 디리기라 나죠. 단도 주랑 뭐지 카시 디리. 아 단대 뒤에 아트에 쉬어마래.
1: 어, 제시.
0: 그게 쉬는 전류다. 아니, 치다 바다스. 뒤는 놈 로가리기나.
1: 레세.
0: 그 단대 뒤에 아트에 단다. 단 쉬어마래 소티.
1: 어, 저 말이야.
0: 티 토이나. 얀 놈디 좀부 토이리기.
1: 레세.
0: 그간 로가리. 바이스 CSOS 쉬어리기나. 다디 그 공체이리기나.
1: 레세.
0: 진짜 개구리. 다디 나주 약초 좀나. 그도 만지비세 니리아 가르제우도 떼는 야오르기라
1: 어 레세기라
0: 길랑 단다 모제 단다 엔티게시에 니디 놈디 럽토 말이기라 Oh,

0: 코츠 남규난다 제랑고 좀 세다가 잠부 야 차용고 송도와 아니 디 원한조 랑코르다 파티치도 선바기 변수상 좀 말벨라 뉴 두감디 카레 카이케브리 송거벨라 변수상 소지
1: 디 에 갤란슈나 탄데 두스라나 나조탄데 베샤즈나 로고베 버룰리아 다치 탄데 드로베 버룰리아 탄데 디 간랄
0: 노지지
1: 다 로고데 조자네 간도 엔갈이야 동백갈이 샤면은 아니 잠딩딩시데스
0: 오리샤
1: 아야 디갈이야 두 샤면은 베르게비스
0: 아 베르게비스레샬
1: 진 다디 안조탄데 말하다 조금 니자로를 껴요 말이
0: 아 레리세
1: 다디 껴는 가르스네 길란조 디르샬 안다 디슈르기마 탄조 자게슈는 파동지스라 말라란치
0: 오르발이케
1: 말라란 탄데기나 길란조 탄데 디슈르야 원이야 직도 슈르두스 안주 디시리 젠치 하우스
0: 윤 삼바 로로리스
1: 윤 삼베간데야 단단조 말라데 두 스케셔리 말라케즈네 말라데 예윤니리 키나 디셔리 베르자야 단다 딱노 샤브라수라 샤스셔리
0: 알레레세
1: 인지란 로바나 단다 베리요로알
0: 로르발
1: 비티캬스데전 코기리아 단단조 디리 갸게슈네 지자우스
0: 알레레세
1: 지자우도 촐라치미네 다 배샤는 카시 나로 눈민교 카시 눈민교 카시 디보룰레 기기 망치아치 기윤데 눈민교들이 다디 제비나 아니 잠딩이 되리 다디 견디 어디 촐라진 배경이
0: 아 레레스레셀로
1: 다 라과도 디간 샤우나 베르 잡아줘 아니 간주단다 갑자기 단다 디간에 베르게 잡지 나오지 되는 뭐네 베르게 하지
0: 뭐 어 도와 도와
1: 견 어디리긴
0: 아 레레스레세
1: 신나 경험 말하자.
0: 너 두시와 챈드고 리바이가. 너 도체 나게 라고다니소 공에도 서로난.
2: 퇴경 안체 랑골 동안이 도나시를 찌로 랑골 닥경기 시제 야고 마게나 키랑 칼로와 챈텐시를 찌로나.
3: 퇴경 안체 랑골라 지제 야고 톰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이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2: 랑골 닥경니 제나 피타.
3: 今年王者电笔电视观众局，去让去军队人一级狼虎拉大将接单呢，狼虎去鲁拉拉军事话就特清楚了。今年去让去狼虎去弄堂乱了群众接单呢，可能是不是接单说狼虎东哥给军事贴签到抗力用途？他的去让去三星别李前的呢，
2: 今朝贴的李前给南西李前狼虎大将写的呢。
4: 天界列在南修局路格斯修。只需冷铺忙那样。
5: 电价只需早晚引。
4: 我这熊南头可林牛车来给的米东瓦塘，可林先去卓兰米松瓦，恰拉东的可林米东瓦，可林东格新米瓦街车局里开港新都前不是。推广安全。
5: 今朝就算了，送这水呢。卓兰电价塘也入居上了电呢。卓兰下东用啊，车够，电力车的。电价塘电表追求可有劲，推梦头对轨。

0: 啊，另外给估计出给送啊，你出出他，另外给估计出给进啊，短短过年肯用拒绝，俺村里在那里啊，小能给估计无言了，俺那村牌儿去先把这推南开年到这些垃圾，他能新开，另外呢，配给陈老东西北口音给第五拒绝，给俺给偷些看人呢，确定给那边拖呢，过年呢这个月了，这团他们两个呢，管家有不休。
1: 老，
0: 跟土田啦，俺那做木腿呢，他的插座机给，厨房都跟给那个地下家里是哪都拿了。那是。老，我们可能给厨房的给啦，这个水果拿地上端了。嗯，俺那做，恁们可能过，但啷个讲嘞呀？但这猪腿上把，嗯，地上端了。
1: 玉米豆丝。
0: 玉米豆丝是吧？那是。因为咱们做土腿上把呀，他的俺那做出去拿，那是今天是除夕三杯，他的。
1: 就刚不说了，我来给啦。哪里？
0: 我顶这些用给是吧？
1: 哦，说谁不的？说谁不的？
0: 我的谁用给你？卡里工资了，卡里那啥子给超市都给你直接端了给啦。
1: 是啊。
0: 老给那个底下谁这些那罗难特些？
1: 他的工资用了，老谁不的呢？年得起些。
0: 那是吧？
1: 妈们的呢？当然是超了千百。
0: 嗯嗯。
1: 从大几十多了。
0: 这些。
1: 那给那个的底下，他们他当时的，嗯，那大面积，他们怎么样？卡里。
0: 我这啥了？
1: 这些都在那老的白给是吧？哦，这些。他的白的，给那地里下了啊。他那个水，俺那地里老了呀，他那地学的给那嗯，老师又白的嗯，老他那白下那给皮那给皮，他俺那说说六百给我们咱过老个呀嘛给我了。
0: 哦，是吧？
1: 我的给你的，地学的给那，他那嗯，看得老的。
0: 对，
1: 价格选的电子发式的，地那个起码多为呢，好的起的了。
0: 哦，老师，
1: 嗯，老师的哦，别家相当着，啊，可都，他看看，可都，但是皮干了呀，下不了了。
0: 哦，是吧？
1: 皮干了，皮我的过去老么多就和他那在地的，因为嘞，亲爱的他皮干亲。
0: 哦，老师。
1: 这些下头，他们也没呢，我那做么子单子的都在那地学的了，啊，那么他。
0: 哦，拉不恰差不啦，伊拉。哦，是吧？伊拉。
1: 当然，看看就是呢，弄几嘛，肯定老是啥子，才弄用差别更大。你这是几啦？
0: 哦，类似类似。
1: 他嗯，伊拉的学中那个那做，他的地学的，啊，毛这里啊，他的欧比地是学的，欧比地呢，别下那，天气都不起来，俺做，啊，民宿不里下下呢。
0: 老师。
1: 拉过来咋都不起？
0: 哦，类似类似。
1: 他的落。 디시면도 있긴 한데 아이패스라 아이패스 기준도 없죠리 로 안다 한주 어디 한주 어 모르소서 망치야지 일단다 어디 규제 경험 가르면 더 좋아 로 그지 인베 쇼고 경험 어디 때문에 기나 카세쇼지리 어 리나로는 다 배치하는 추주 나로는 총다 컨디션 터미널에 꼭 단다 안주 단다 딱지시야 로 시다야 쇼리 디 디에베 쇼고 아니 그 경험 데 가리 가리미
0: 卡塞少的哩，
1: 他别像那个样子，他的嗯，就七楼，他的嗯，大概这楼的嗯，价格算几十啊，没比像他的机械什么的，他七多的，七楼多的，这嗯，他那样子，他嗯，价格算相关些了，这个什么的，这些就抓了钱，就给不得的呢，养的大多嘛的，啊，那样子老的，因为说，养大都学不起来，那么他得不学不起来，是，他那样子，他的。
0: 뭐저서서망체를 했다는데. 어, 레세도 와. 오비디디. 레세 어디 나로네 경험 때문에. 아니 카세쇼지르기. 어, 레세기라. 라라 타지. 어, 공개 매 3대 양은 나서 단도 큐인티비터리아. 라치 감사. 어, 자주 댄서스 두개네 코란리아지 슈얀리아 기랑게 단도 처와 가르 때문에 어, 코리아
1: 세업지에 퇴마 손을 안 키라는 캐시 단도 랑코르 다 경태기 토네 유비는 키라는 게 좋아디 양교치 견로 나 쇼인 공개 매지 안 키라 참대야 양교 차저지기 좋아스 두겐디야 잘리스 나로나 레세기라 어 디르도 와라 쿠란 게 손나 단도 지리초 공리 어 디르샤 지리초 어 지리 지리초 레디나 어 저도 와기라 아니 쿠란 랑코르 다 경태야 단티
0: 레 데데 통게 나로 저도 와 레 어 투
1: 그때 지하에 투수디 컨제르지나 사지르샤르 두게라 라디
0: 라디 딘지르기란
1: 단다 기랑 안주 단다 어 모두 수수 단다 디셔르 다경 롭디스 메벨
0: 어 레세
1: 디나로레 카세브 시우트르기란 망체스 간주 어 디나로레 타 베샤난 간주 개개심이 변수 상세라.
0: 어, 저 말이야.
1: 태양과 척도 이르기라. 아, 간실리 허상실리 허양은 CVTC 코스스 단데 디 만자베긴기 답견치다 렉스케 교리.
0: 아, 레레셀로.
1: 어, 디나로레 그냥 단데디 치투리나 에, 따디기나 타름보다 정견나로스 아, 디케요 말이야.
0: 아, 레레셀케요 말베기라. 로.
1: 치투리 잡으시고 딱고 잘라 잠세 돼야디. 그냥 안주디 단데 정견나로 돼야디. 잠세 대한 숙체야.
0: 숙체.
1: 질 나로 자다 소시오 말해.
0: 어 저번에.
1: 야야 저 시에 잠깐 시 캠 캠이야 저 말해.
0: 이
1: 숙체야리. 하긴랑디 눈디 최초리나 지 되죄다 고민은 그도지 지내야 오요 이렇게.
0: 어 레세로.
1: 눈디 어 당근들로 마지면 쳐라 주르미슈. 제비는 챈댕 눈슬로나 연고 딱다 야오요. 그걸로 근데로 나로리야 단다. 에 눈길이야 그냥은 통고 말에 잠세 튕겨 단다 어 근데로 다 괜히 멍 붙여리긴
0: 어 레세
1: 이게 시디 어 마제는 규릉 붙이면 경 가라에서는 다 배차잖아 공리티 니슈 숨주제 레제 아니 인데 링교이나 먼저 단다 잠정 놈데 제위나 단 잠주 어 단다 주슈 조금 지어 말에 어 계속은 변수상 자동 변수상 이나로그 단다 디 규릉 붙 진이슈숨주친체신의 제비나 눈비기기라 디차차리 가브십지차리 어 레세 가브차지 가르세는 따디 트라마치마차샤네 아 딘디슈리 따 사브지비나 사브디 달라우선자 언디보로리기랑 주탄데 베샤나 엔네 딜라 따지식 샤비나 아니 기동체 하지매베 톰레야지 로로 딘디리리기라 아 레레세 디말레야 체리기랑 주눔 양생양스 제비나 说了呀，打拳击呀，打拳击脱了呀，我有的。嗯，那些要学枪兵的纪律去处理呀，那边呢？你这边呢？差不多吧。嗯，你可能记得呀，听我的呀，第一组的呢。那是。嗯，可是，就是把痛的这边呢，这是差不多的，这是的，前提。嗯，我就学我们这边个啦。那边。要学枪兵的去处理那边呢，你啷么参加？我得参加一把。是。这边。你那老年他打卡些休息个啦，给啷个做？他打拳击呀，是的，学了个啦。
0: 当的保养手册是什么样的？哦，类似。我的那老了呀，卡塞丁是提学的，给了。类似。他给了的初中考的米，他的呢卡塞不是考么算了？哦，类似。我的，那你打工他的保养手册是的。嗯。我的当了呀，他的卡塞不是提学的。哦，类似。老。老给了他些模特的人，俺那做口音的被托了呀，他做那个啥子物，俺那学那个，那个什么呀，托件那学音了。
1: 他是。
0: 那模特那给了他的俺那做的呀，穿什么的呀，咱那是那罗那。
1: 那是。
0: 他的。
1: 嗯，库兰给兰科的，他打工给退休，有时送过多完了。我的想，
0: 那你这几大些多？好几，那说，俺那做吹弄的，嗯，做不过了，恰恰送给多完了。
1: 那就想，
0: 那你俺那做，嗯，汽油清洗发动机，到底这边了俺那做。
1: 啊，我的想，
0: 丢过了钱，主要送过了完了。
1: 汽油发动机清洗剂。
0: 啊，来，我可能给第二段了，吹那么的，做不过了，恰恰这张啊，那做第二块，最直接啥不，路那用过云南是哪？这用过云南去了。嗯，
1: 用过的了。啊，来，这边长么长时间，前几天要吹那么几路，之前要二百个了。要的。弄死。他，第二个了，嗯，给哪个的？给是，啊，他，嗯，看到了，毛主席，别主席，啊，第，啊，那组，嗯。
0: 看到了不嘞？嗯，汽，他加个什么汽油发动机是了？哦，这完了给了。电机机的柴油是了。哦，这。嗯，三轮的没那么热。冷冷的，是吧？哦，第二年压轴的给了。嗯嗯。他别下去那样子，等到，汽油的呢，冷冷的把下去呢，那就，嗯，等到冷冷的主要要买的。哦，类似。民机的，他的地瓜的，嗯。
1: 端弄着，柴油。哦，这是。就柴油的路的去了。嗯，柴油的路的去了。嗯，柴油的。干嘛？哦，嗯，他那样子，江浙弄的，干嘛？他做路，别像那可些土土厂啊，对，他的那个是你忙路的，钢是那样的。哦，是吧？钢的忙路的，样的，全弄的老高的，土钱叫大呀，土钱叫高。土钱叫。哦，嗯嗯。都是，嗯，我的忙路的，全弄，他那江浙弄的忙路，几不路去，啊，大嘛，亲戚去了，对不呢？ 别下去呢，他讲么出路呀？你讲么出路？可，嗯，他那讲么出路？人不晓得嘛？这个啦。
0: 哦，是吧？
1: 你嘛，张嘛是咋咋查说呢？恁这个呀，查查他。 nun manzasa dige yadamche, ngana zo tanda chayi yose,

0: 치유 파동지래 자유 배주 당으로기.
1: 너 레스 레스.
0: 아니 가면이 슈트슈트. 엄마 자셔. 너디 땅아요 말이기라. 다그란 사지 다그란을 사지. 아니 양디 직놈다 이제 마디브제 다그란 사샤.
1: 거가
0: 사서 나로려 장시제 잠미슈. 그 잠적 누바라요 말이.
1: 너 레스 얘기라.
0: 아니 어디 마자지. 안신년가 나주 단다 주는 사바드 루네 야오리기라.
1: 아, 센터에 유브리.
0: 요리. 다케시 자유 파동진 바차스나 어느 그도야. 아, 지옥에 줘야 돼.
1: 아, 레코니 파카 도제.
0: 로가리. 자유의 파동 다디 말하다라는
1: 나나죠.
0: 로바지 용말이기라.
1: 너
0: 마바지 가네만 주. 니까도 디시그리.
1: 어, 레스레스.
0: 파주 로가스르시리.
1: 어, 레스.
0: 말이셔.
1: 로로기라 레스 터제나 카세브시라 촌슬. 로 터시기랑나 주 타조게레 게라게 세티나 바닝누이네 터제나 슈이스 카세브 촌스 숨기 로 터시기라 니 모트네가나 주 테티나 베드링기낭 디시라 도토모스 디나로네 게라게 Clamak to Zina Lolia Gam, Jupiter stood in a low city, not on a shoey.
0: Let's say,
1: Lord Toshigla.
0: Say, Tangigilan, it and the tissues are numda dinalonet and the
1: Chuchen,
0: Chuchen,
1: oh, Rival,
0: Shuzan, Shuzan, Chuchen, Chuchen, Chuchen, Chuchen, Chuchen, Chuchen, Chuchen, 얀 디셔리 길라 길라 좀 탄다 엔지 말아 망차지 간라 탄다 추 야티야 저리 길라 탄다 좀 그도 기억해 주는 댄스 쇼이 뻥지리
1: 어 탄다
0: 어 디리 길라 신뢰다 안 되시도 전에 추티야
1: 추티야 어
0: 저
1: 반 길라
0: 금제 지구 지기하네
1: 어 저 반 길라
0: 데디 어 말아 간에 야 춘주 딘데 쇼리
1: 어
0: 추 딘데 스카리
1: 티야
0: 다디 어 얀 디 추다 내 테마도 비나 나도 탄다 양 트위저리지 탄다 인지 로스 직 마음스 메베
1: 어디 방이야
0: 어디 방이 그러길라 다 추디 숙세 쇼지리샤 길라
1: 추다
0: 눈제 네 겐지 쇼지리샤 드니니데 탄다 배샤나 다 인지 말아도네 로 마음도 바차소나 길라도 탄다 탑시 약쇼 카네스나 랑가 바지 수지일 샤제 군다암도
1: 노 리세
0: 디 우주제 개밤도
1: 길라
0: 로 마음도 바차소나 다 경유비 갸지갸
1: 동사브리
0: 대본음도 잡아줘야겠나?
1: 어, 잡도겠나?
0: 도알.
1: 너.
0: 다디 바자수는 기란도 예지 이학쇼지 아 모두 답해서 뉴트로슐럼다 인제나.
1: 당첨샤오요.
0: 당첨샤지.
1: 제시샤지. 솔 카카제르 바기.
0: 어. 너. 모두 단데 개와기니스메베.
1: 너 유바기라.
0: 그래서 도저스가.
1: 도저.
0: 디지기 기업지. 하는 모두 소설한 친이야 우리.
1: 어, 레세.
0: 다디 두리제 담바사 배산 세볼레 낭담도 두리스탄
1: 경. 제제제.
0: 야마벌레 낭다야 말이선 담나.
1: 인지디 자유놈게 두고 레스바
0: 라리
1: 라 레세 타나디샬
0: 다치오 파동지 자유 드야요리
1: 어 송구도 말
0: 다치오 파동지 치오 주도 말이기
1: 어
0: 장세 잠담이시 로바지 용 말이기
1: 어 송구도 말
0: 디지 용 말이
1: 로로 레세
0: 근데 디르샤기라 계속 자유 로제야 랑가강 드야요 말이기 그 잠도 심어도 제 감두리
1: 어 저발
0: 다디 갤랑데데 남규 단데 야메는 뭐 주체 갤랑도 센나레 단데 저놈 시제제 공리 답해서는 시동아도 신체 아디 장세 다만 지제 사바시 아
1: 레 레스 레스 이제 답시 요리
0: 요리 너 다단데 카지 디도 안 나서 저놈 교령 못 마치지 허도 아직 제브라
1: 듄
0: 다과디게 단데 저놈 디 장마 주요나 아니 안 다과 참나 단데 저놈 디 다른데 잠주는데 경험으로서 진짜 말해 니네 당한주 장만 맞추면 아니 그 니익되게 주주인들잖아 아니 닭과 차야다 나로리야 다지 단데 잠주심도다 근데 경 안개 잡자야.

0: part to chick treasure to chaya. Any announced the tirigna, zeta and a candy, shook chimbo chimina, shook me and go. Any numle, saya shook chimbo, and this yard would
1: be. Listless, touching the yakuranga swing and chevy in the gogo your vest, Juyagi into gogo your vest, a sungu to get into gogo your irregular.
0: Junium gricula, mojunium gri. That's all old sadona, that di dirigna, galantan de di mojati, besharna. Chili na, chichu menje ina, kila na tanda chunum chi shasa. Chichu yenje ina, katu chik chusha na ya woyori
1: kila. Lese, kurang di tengi di rutuwa la kila, chichi da shedong rutuwa la
0: kila. Chichi da shedong, disu wori kila. Chunum chi chi chi.
1: Oh, lese, wo risa risa.
0: Kyo dom chi, chili ka chuli mi tanda hao ma sun
1: kila. Lese, lo lo, kisi chu mendo vienbi ina.
0: Katu chunum, jam chunum chi chi.
1: Lese.
0: Ani pati shin chi, nye li chik chi shan da
1: rikila. Lons.
0: Tā kī sī, jī lī rāng tī chū, yān tā mī yō sā na, jī chū yā nē, yāng kū kē mī shū, kiong jī yō
1: mā lī. Oh, lī sī,
0: lī sī.
1: Lō, lō gī lāng tā jē nā.
0: Lō gī lāng.
1: Lī sī chū chī bā gā mā, ngā chī stū gā nī gī
0: lāng. Lō,
1: kā sī kī sē shē, tōg zām shī nā rō nā.
0: Lī sī gī
1: lāng. Lō, tā chī.
0: Tī nē, dīr shā gī lāng, gī lāng zhō. ABS.
1: Oh, ABS. Listen. No,
0: no, save. The mom chip. No, listen.
1: The
0: mom bats us more than two more.
1: Oh,
0: listen. That is save. Shim dwell.
1: No.
0: Save the Nigelans with the Diddy. Dig the queer landy tongue manches on the Gilans. Dirval. Kagagdi.
1: Kaka.
0: What's that? Listen. Such a sheet on such
1: a lot of Valkila.
0: Diddies. That D. Diddishalkila. Kaka da kuni. Logasur chirikila. Gaza chigine le lega logari.
1: Oh, lese.
0: No. Ta di tirchakila. ABS na nganzo. Chik ta kolo. Kyakwa ki da ndelea tanda dishmewe. Nyukdwa da ndeshmewe.
1: Oh, lese.
0: Besha na kaka gyabe kapsu. Nyema nganzo tanda moro nyingbo ina. Ta duks kaka di zibe chuko. Kolo duks pe tuye che dukurikila.
1: Oh, zi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
0: 디리기나 결혼도 가가 집에나 지도잖아요. 그 디시고리나 담레 담레지 콜베 트위치 두 마리.
1: 아 레레.
0: 디 카레케어스는 콜로 막해야 케어리라. 어 대야레 리 디버루 단다 가가 주면 제시 통해요 이게.
1: 덴바유 봐.
0: 덴자 차요.
1: 로레세.
0: 어 덴자 차요면 디리시아기나 단다 카다 차베기리아 마뉴야 스메베. 어디 케시브 교리기나.
1: 로로레세.
0: 다 디 로세브드 바 차스는 그냥 그냥 디 도리세 담도. 라고도 맘 밤에 지단에 단토 말이야.
1: 어 저발이기라.
0: 어 디세브디 단들로 통체 되는 배서 로마세 단도 란자 다 같이 도는 인기란즈는데 직다 랑가다 근데 다른 부채 배서 지구 속 전부 있나. 디안 카 까모도 있었다. 직 근데 로기라. 가가디 손자 냐가 잡고 싶지 여기.
1: 노 리스 리스.
0: 다 디는 이란조 야 둘이 자 지금도.
1: 노 리스.
0: 직다 인짐지 타고 디 바제 대배시고 다 디나로래 단단조 디리기나. 로구다 야면은 가가자 됐다. 디미게 단다 디셔리기나. 얀딘데스 단다 디셔리기나. 개개슈는 에비스 빵세셔리.
1: 노 리스.
0: 나로 교인은 얀디에 동그리. 방디나 롤드한테 방선한테 디리기랑은죠. 기랑은죠. 카가지 되잖아요. 눈도 스코시기.
1: 카참줘야 들어.
0: 카참면 저리. 카참도 전에 디 나롤드한테 당들로 오리기랑은죠. 양지 카가지 되잖아요. 다 디셔마래기나. 눈 만자야다. 눈다 눈 클롱다 클롱. 다 디 만나죠. 로가 야진이 되면은 아니 각가마도 비었다. 즉 이내 간절로 카가드 착붙이
1: 그다음
0: 유지붙이
1: 노리스
0: 먼저 다 욕줘야지 그래
1: 리스
0: 니가 잡고 싶지 시작이나
1: 노노리스
0: 다 뒤는 인짐지 그냥 도리체 다음도 기나
1: 리스
0: 어 된지 시작이나
1: 노노기란 도제나 칸다랑 안나조 테링글이 세나 로리아당 안나조 어 탄다 천다제 지미 천다디게 칸다 최세비 인비는 안 좋네도 등고 유버 말라 최신 마무 인비는 태외견네 안나조 어 랑코르다 你就像拉米那些人那种那么巨人同卡里亚巨星被巨人拿落里亚落妈妈爸爸说过我那种电话给三门去那姐姐呀母腿单的那大有马里阿三门这光亚没法完了那里一起浪口卡卡姐苏里亚下午月半夜

0: 坦德尼毕竟去吃醉酒不到大事
1: 迪克尔尼
2: 迪克尔尼
1: 人种龙亲年轻也共人间龙亲也
3: 尊重他龙亲的
4: 尊重他龙亲的吧
3: 作为迫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土米其英里对卡拉冲
5: 恰恰白马党从别总日古在对目的先看超过两个处眼望级别四十步
3: 尊重他龙亲的卡拉
5: 尊重他龙亲的卡拉
6: 杂志党电笔新开天地公开上，天地李先生，阿美之间拉平局总部部奥内斯海明威及张南威尊重人物，日本干部党太阳家族西部系平壤南平改都派局长总之杨俊杰徐俊别三十优秀，吉林天界今年啷多表演呢？日本干部党太阳家族西部尊重给刘尼巴提人，新开天地安乐日本干部党太阳家族西部尊重李宗谦。奥内斯·海明威及个人我最多注意呢。海明威呢，进入启动改革过去考古了了。阿们之前明白清仓许多过程不同，个人兴趣、深究观看难用性，怎么能目前谈不结束？法兰斯党一朝离军我了，慢慢越级给吃了难为，空人你了，美军全部朋友也不是。目前就直接海明威及法兰斯解释 Paris 是气候难为的。当面争取给车速增重通确认，让人退入速写不当，平面没被给把写不所有不是。增重人物，你们爱心写我写不听呢？他们通了就别没入几个人去争取这车的银包了，跟卡钱包的概念不当。增重人物，库存难免卡里休息不天难。怎么你目前谈不结束？我们是给中小马关系的车别，这么细别你去搞车友。切东国家松就所住了西边土能出浪迹，海明威及有些深究观看难呢，远我了我别托，空人你给远我了些的，多看车兄兄弟如何阿爸西不当，七弟西边给啥叫西吧？尊重人么？七弟兄弟说起是真西吧？怎么能说？怎么你马前你不就直接海明威哭不的修不当？接入切东国家俄军俄国落入二日七落战境，接入切东国家出军日批落入人数极低，故些不是。接入切东国家俄军俄尼略到我国不日，俄里初二西边萨库日退的脱，日本干部党太阳家族西边增重铁车站改变，退的我厂沙亚阿党孙本学长听不当，结束铁皮水泥必准切别，我厂七本学长前进，日在解决别顶着也不脱不当。总把比干你本桌堂老伯比这些地理学位恰当一个恰不普普教职。增重地形编辑还明白了接入启动国家俄军俄送旅普利茨恰个托巴的马赛做增重地重置的电影接入启动国家俄军俄批旅诺贝尔给总理恰个托进空气年炸增力宇宙康色的不是。还明白给咱们去了推目明白密西及开局全部点不当中路所有阳性绝不脏了卡塞为原点不明出国协助军点盲部丢弃给灭脱唐月托尔奇了怎么你总是路剧托在即烂那么起吧叫那在于你把给不当他也家族西边中的得拼度得不行行吧天南库巴结个结你把给不三的一个十万西去你们给出铁皮囊，你怎么突破他们了？过几步，你先没连接前途讲。你的其他去年，你把这双给出穷，加最顶度人生出击，这双爱谈钱不谈。今年你的三年出穷给看不到当地七十六百两百多，你多钱给给我听满穷他了？出口的老力度，两个糖，你修，你以给予借来拉美币过了当度钱呢？只有不是。下面的天气呢？阿们这个拉平给总部部奥内斯海明威给怎么的？ 편원의 부의도 법규당 좀지 양균제 슈비의 점중 직무 야박개부탕 타의 자수 시바티 류니바티 세로나 진 감세 등의 당외 룽기 진이 투머니다 콘니리 세기 유경 돈읍 감사니 당외 룽기 진이 투 하장아와다 퇴지 응아부 유바 그 밀람기 낭니 신비 무튜 밀람 미주주직 링솜기 제지가부 총윤의 정월 직바다 대지 까나주 링솜기 추구카다 띵자 육세 추추제 밀람 낭투미 콜라타자 농말 미기미 범위다 미기미 냐친부 미기미 재무독수 미기미 시슈 젠주 미기미 그 충마 미기미 콜라타자 사자카시의 당 초계 잠당기 생기코나 미기유 대다기 사수수 심추다르 지주 치바당 코 지바틸러 가와 지신 대다르 가부유 콜라 지바디 민유 떼내미 대다르강 니레 세바당 치네 샤유베 구치 다와르 다점 체신 고동춘 그 지피 치루 치주 토르지 남친 규네 지바디 니레 농와르친 쇼베 실롱 당외 코 칸다르 쇼리양 칸다르 유잠 겹치 초난 철규인바다 人民 주당내 조촉바 교신 지바디 뒤세 강비의 교대신 겸매보다 그 고치내 강신말 카로알 주니치 지바디 요래 등외 니티 등도 니쿠내 유보다 제송기 치내 주용외 슈케 다슬라 띠내 지바디 세부르통 그 카로알 지비의 강바직내 유비 지바니레 세디 카실로안에 콜라띠 제송키 고적조 제바당 집에 니티 술기 곱디 겸니젠기 띵니 구둥랑디 니티 술도 떼니 균 제송치 템바당 집에 치신장 집어태도 니기 시내 탐톰 치진 제송키 뿡라이장디 그 착발주니 공감하촘 시시 집에 집매도 포초가 있는 딘저 지그 지시 쿠니기 남친 규디 제송키 지피초수 규바당 문학의 최도 기바 강심마 카시에 소수의 주의 털신 켰네 조심유 군이 제송기 지피 낭을 주워다 지피의 세매 낭도 년진 특유 차바다 카라 적주제 루신 제송기 롱요르 지피의 털신 차비 등도 켜 지피의 광피통 되담 시치 난이기 자라 주낭도 샤지 전부동도 칭안 야발 믹디 쇼바네 고치웨 사칸 충충식도 쿠니기 오마 카르부 소뉴 직난키 꼬피 통신유 집에 보라 키라네 쪼부 쿠충함 시 티싱 니기

0: 심기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를 님배 양기 슈르게니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 심기

0: 다지 산다로가 당을 집에 럭상들 강배 대전 정거 공래 부에 있는데
1: 예스엘로
0: 엘로가 집에 손은 들으시다 또 저다 생동이 생에 용고라 부에 야지
1: 예스엘로
0: 너 지금 아직 있는 거
1: 너 주된 자고
0: 나 도지
1: 너

0: 你先了。
1: 来，安德加拉，那你不就能够？
0: 然后去哪拉时间讲过？
1: 来，安德加拉说。

那我那时候，那时间叫我。

我们去做过的几个谈，请您可以学会去做阿巴改动学语呗。对对，那么首先就慢慢能够成功学音。

1: 你们家不少了那是你们给我们来写吧肯定呢那明年以来那是了李先生吃鸡许被松懈旁边一次挖洗李克让给索票一呢没少啊是松懈的跟在这拉的跟到我这些了毕业以来那是托起今年休休给冲到了的阿家地基了今年
0: 都给家里送到这些了电子里住了江南给送到到街了接了不愿意了那是那洗个这个你妈妈做你被到我停住了那不愿意到我停住了故事社长叫我拦住这些民族学军了那是了路上交际能给路一些
1: 이여기여기방송에서쓰는생활을당나용자되겠나여기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래방송은그들
0: 파이 방송 되는 그런 거들 좀 하고 있어.
1: 레세.
0: 레세. 너 지면이 전에 그런 게 주제요. 나.
1: 반 반암 게 망해 있던지라 당나.
0: 어, 레세. 냠살라. 레세. 도체.
1: 레세.

0: 미네 춘에나 까베 염네 세세라 세임 내용 모두 굉장한 전문이 시대 영화 제시민도 시위입니다.
1: 네세 라 도지
0: 라 도지
1: 진행자고
0: 러시
1: 나

티란키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워키 자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노디 양디킨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코냥

0: 清安以呢，金山境南村内去新北，起名陈端去往了松脚滩张杨滩清端去金山这玩松脚。提醒记住，是不电影贴，军队接东西。中华民国建军改革给金山撤销了我国级别接种，是要定这需要是。接种第一难了，新北金山去撤销是要定的，起名娃儿以呢，移动当不他，特别当吧。那次当年王伯军先说吧，明日让完了村镇去吧。 提醒伊呢，军队人心去慢别动啊！今朝规划说去七度六点节，吕布塘三路再路七百七九几的四个小时。下面我那次，跟着陈水来下看去，陈水把罗山平做来的念头，今朝去撤销我国他，搞动说提给陈路陈水卡机了，就难得。
1: 他来俺村里村的拿了呀，那不人家做的，着林学给南端的青藏机的，就是我这个茶洞，哦，青藏机拿了呀，你茶树个桶呢，都不当呀当，哪只当呀？第一天了呀，你年纪给接种一年的，他那先给俺的青藏机茶洞让我个这边接种一年的，啊，对了，他通切入切入做个月是的，他清楚明年一年的，俺的青藏明年一年的，第一天了呀。
2: 台湾同行休息了不要了是，哈巴多呀，俺说，几个个基佬，你从前面中央里到什么什么几个年了呀？你开始说呢？俺说，金山给查东了，我过去呗，接着电表去不嘞？啊，电表拆解，俺说，他几个个当中央，这个铁棍个拿了呀？俺说，他没有给，你这张单只会有给，搁家出给你就拿去当不嘞是？哦，他这个拿了呢，开了村个月岁数呢？
1: 사바도야아안주에지지다김상근나로야아니차동당보다든지기단나르주당보다든지기내주힘바인수나응치인수나디균대근낭수지지야당김상근나로야아니사상하지바나시용금아래세인제여바인제하지바나시용아용금아때펜진쯔바당김상기내주촌자인날에침보인날에딘제기텔라야펜진야아니지용거를용세이래다가수래쯔바스네마중다와마디바스네마중디기 바로다다바용그래네지속이능수지르바이내야 아니 류비토라 나르주당제 차동 오딘제기나바체제 아니 체토부질리고야레스 디테라야 니동제미 집시레 더니베츠니스도딩기님래야 아니 대긴 슈족이다 제짐라다 샤신수 되게 규림긴 나로야 안 대단 저와 여기 교심 아무지 빼와 어다 디게기 안주에 도난체제 초 응여긴 나로야 아니 퓨이
2: 아다비메레야동디담비냐야김상근나로야니 퓨메 펜준기다 부구단지라 부모든지라 동대담바 내수 어딘제 자와라 체제 아니 도난치로 줘야다 김상기 차동당든지라 먹고 체기 엔제기다 제지 마음지 빼와르스 디기 지속은 나로야니 도난리베다 디텔야 아 지시야지 거스 계속 체기 딘제지 도난당 디텔야 도시에 살바질레 비와르스
1: 可能是我全部吃过多些，那听到了呀？你，中国也吃下半夜说呢，金山跟南罗呀，你，茶洞烧了吧的，那组他呀的，家家的，你是这个，你家家孙女孙个不如意，孙女儿子，啊你，人家云的怎么，这个他几几组的，特别的还想吃不来是，第一个金山跟南罗呀，你，金山，啊，沉浸没用吧，姐姐几组的，啊，那些是哪里几组的呀？你，手机也不怎么不吃他个儿子。
2: 嗯，他妈呀！开始说呢，俺们青藏跟南罗呀，查东当俺这个，那组有的怎么？俺们密集的，所以说跟密集的，就是说吧，地当当，他那些个，嗯，绿色的地当了呀，修建也不停的，特别有意思。俺们苏南，制作给的这些青藏山的，制作给地层重新是吧？把结构给地层重新，啊，第一个，开始说的这些，差他们的呀，修建特别有意思。第二个开始吧，也是那里青藏给。
1: 차동단지기내수유바디기부구야아니살롱당부기신랑기심캄당치기류보어다나신기살롱기주름기소수의랑지기삼바당딘제라슈겐가바테제아니미신바야깨자셰도이내리미신바당저와치디뽑아메바아니다바캐장도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제국도 우삼국도 디테일 짜증 마음 주요 알아서 짜증

0: 알았습니다. 먼저 그 년지기 재정기 전쟁 순배 나눠라 아니 김상기 자동기 내리서 언니네 제마 좀 봐디 까다지 봐 진지기 지지 알았다 땜비 수요 알았 다 되기 된다는 거는 찾아봐나 아 계급기 땜비 나 요 알았 최선 디테일이 아니 소소 장기 재정기 따와디 코도 토르당해야 당 아니 소소기 유족기 Kibena, Susu ya Yuyogi, Kyuande Sungyup Chiyagi, Dawade, Torodangay da Gyechimbushi Rari Jasi. An diin nalala yinsu na nganchu, kasi Kimzana ya, Chagdungdame Nezu Yeba yasu na, an thambade, Jiri Tsangba ya, Nyansin shu na chigiris. An niba de, Mima Chimgana ya, Shudu Gyab na chigiris. Mima Chimgana ya, Shudu Gyab yinsu na, ani, Susu ya, Nezu Kare Tashigo Kudo, Toma ya, ani, kasi Chagdungde, Cham Masabudan, Tindayaki Nezu Shuk Chambu Tenba yinsu na, ani, Susu Sazan Kaka Chiyandi. An niba de, ani, 부구야 아니 소정책이 내주대 타주체 아니 순바디 그시 아 근호 요소나 근호 고자다지 타주체 어딘지 요아레스 계시 김상기 자동디 슉첨부 냅자 니내수디 타마저 버튼데 인수나 아니 안소야 중화 매만 지든 지급이 니진 디긴 나로야 아니 체도 니짐기 니밍기 돈에 에 제벗당 요아레스 안디 가르쳐서는 중화 매만 지든 계급이 니진 견제 니께 조준 탐바 어 디긴 나로야 아니 가르쳐다 독점 당바세 줘다 나쪽 당바세 어 디기 어다 뒤진 안주 가르쳐네 에 나쪽에 당 독점 당바세 줘봐 어다 뇌다세 어그 디기 니민지 가래 디기 니민기 나로야 아니 그시 사파하는 거 집어 임배수나 런니 먼더기 아니 뒤가 전주당 당나신기 가르쳐네 아 강나체 진저기 요아레스 그시 독종 단체 김상기 다 작동 단체 제 마버지 단체 미래 내준 슈침 보봐 아니 하바도 시발라 소배 내준 하바인수 아니 러니게 러딩 버루기 진저기 잡아주야기 댐베 요아레스 디잉 아주 갈 수 있다 독종 단 당나신 게 날주 니민기 디 캡본실에 아 응어마인수나 다 di dad sujin sinare digi nezu milik bai chaji yinba yinsuna chimluki tozele lipgu yaw maresi an dad tisha yinsuna chimluki tozele lipje di nyechim dan manjin dan dinyagi di yosan chayagi di nyanshile zijay an yin sosuki jide chanpa nyansin shuya yinare mima chimgana shudu kya yinare dinyag chayajay chimgi diya karsuye dagbu kya yagi dinyagi nezu yaw maresi diya hachangka kya chanpa yinba an digi jizuki pedya zhoya dan kimsan shidungi gyujen 양하상기 개천부지차 내기 URS
1: Sengilinge 中华民马集团改革的 Kimsan程序了 我国企业 接近协议的 记录年度亚米中央路 到中业 7.22年 中华民马集团改革的 各中业 沿用民马推民促进 原来无云联干起 从都听局业别头 春节中年 记者切不息日 Tene jilu nyedong yami juju liu dawa sumbe cei jing yin ne ngoy su lakda che du. Jirjim di yi na dian ki che bu ti kimzang ki chakshu gen ngon guwa ta gagdum so yi ti nubo ki jing zi tun yu shi. Te dian yi na kimzang ki chakshu la jundum che ya ti ni pomo zanyam ta pimi la sumgyup ti xin yi na chi bu ta gen guwa chang me timdun ki wang la sumgyup che be ki ji gen lin shi ri. 铁定安安此场面以呢人业给侵入给都市的狂斗当年这又给侵入侵入盲斩落脚难的前端给南给侵入侵入铁的西端给基座侵入侵入铁出境安年就能与人娃因为你修应

니위 토가르 겹뒤 딘튕기 닌지 공르 철뒤 난지 통메 탐지 지미시라 겐지 이라 딘볼 니시 루촌지 심라 마가 저 미시라 랑치 진다 미도다 차니 마오마 난주 남야 현도유 난주니 파스총계 청관区 미마 시규칸기 나르마순비 치비 시규 챔버잉

0: 조진 준서 디링기 계산에 돌리세 나리아 지지비 낭텐 최장 지산소 디링의 생기 실지 친구 낭텐 예준 라탕 부산 정도 같이 조진 준서 수된 자고
1: 坦德尼 毕竟起去最叫松达大日

0: 사조디 피게 동치 배봉탄 제와 장케 미창만이 베기 덤규 좀겐타 동은 냠님바 시긴바마세 수미기 덤규 링켄 시간 인시 크요부타 좀이나 미망고 시키 변종기 덤규 야구링규 테니 제자레 되마타 좀리 규제레 되마 코네 랭겐 인베 따와 양마타와 식증기여 동은토 덤규 수냠 되버를 링토켄니 냥아 캐바타마 인바라 동은 초에 냠뉴 덴베에 줘바 코나이 초에 튼종 적지 리제토 듀라사베 변종기 오차 덤규 듀여베 변종탄 레기 비규니 변종 덤규기 오차 응사타 작다 세사티 인라 베드시게 망부 응외튼 딘죽체니 사듀리 첸 좀신여베 듀랍사베 변종기 덤규 야구링규티 미창마르 겐지유라 미창매 체토와 시계 인시 그육시 조미나 강종 사듀 오차 덤규티 미마키 좀지체신 듀랍라 빵부토바타 잼린토와 제자 제외와 시기 난초의 정지 레네 댄송 체토 지도댄베 초와 젠제 체괴바타 락삼 수미타 저와 랩도 장비 차주이 토니 랭구용아 듀랍사베 변종기 덤규 야구링어타 랭구토 교자 체디 미티웨 망웨 튼지타 조조 시베 시듄 지도체 댄베 제조링로기 변종사바라 용어토바 체괴시 교육시
1: 딜류진드 초구니 개용케 튼게 댄자다와 앙니 생부테인신 랑종케 서구카케 죄튼조울미네 체디 캡데타 티자 체인뉴세서기 치구럽탄지무비네 댄자시제 티자 체디 정용케 튼게 댄자기 타세 댄부송시 유프리 샴나 티골케 선주세로나 니트 랑경정 튼기 댄자 윈힝안키 제유 콩도 쳔부타 냠지토 사스총기 청관취소 튼기 댄자 지자타 루치 님메 치고비네 로탄 쇠랑 댄자앙 피주치부타 냥공공고 치덥소키 푀게 이그리니키 체리 캡데 치자 잼디 구제 체유마세 댄자 루치 섭슈디 부양 주유브리 레트미네 망초라 치자 이그스 제부탄자 토네 시유브리 타스총기키 총미 딩리쥔키 타팅키 치자년부규 초외최퇴배 댄자년금망부시 응원과치다시 조시송부리 타세총미 부부치링키
2: 저거디 침당 지도관다 미준다 도수 제거야 내루망부치 신기동안 칼라간정군용도당 따당 야오지용소스 대단하게 침당이나 지도댄자이나 강가핀배 지고수송사 그 강가 가고 싶지게
1: Tengki Dengjia Daweri, Rangzhong Ki Segu Kaki, Sanne Rangki Tengki Tang, Chowe Kechu Tang Songzhi Chene, Zonne Leri Tang, Zonne Kakwong Le Mikdi, Tengki Dengjia Ki Chita Chigu Tujik Dubi Yuri. Chamdu Chonggi Ki Chigu Bi Yitu, Rokyob Dikche, Demdun Kui Tang, Nyurkyob Dikche, Guizhu Nyamlin Kui Guizhi Che Yub Tang, Le Tunbe Mangcho La, Ninki Nuiwa Lasu Chitab Tang, Nyanyu Chita So, Mangxi Zennu Te Zubti Che Yuri. Togo chonggi ki kongdo kui ki derdun ki le la nyamdik to denja chita lopsui chigu bi ne le sube ngui mi nyanka lepsi ta takzui chita nangzun che yubri. Nangzun chonggi lara zongki nyugo yeksi ki zonne le tun le ming ne denja si jia xingzho mangzho la chita che yubri. Zui tun zowi chigu rabtan rinpa bi ne denja yi si jia mangzho su simwi su su gu che yubri. Chamdui chongmi sunam undu ki.
3: Denja ne tere tome tangi kare shi na mette marungwa denja re Dei li na lede mana ka ara le me, che, lo Chiza chizi ka ne tere Zai du nyi shawa ka sahi shi wundi tere rong li na sengu ha jang ka jia qingbo teo shi
1: Chegi nyu si ju ki ju zhang shun ba No san cung wang ki Ta ting chi zha tang chi tun qi bu yu Kuang do gu yu ki mang cho yi guok sun du shi sop qi bu tang Mang shi denja shi jia kuang du qi bu ma se Tun ki tang cho we chui Mang yong ki ren gu ngang denja sung ne Ji cho yi kuru yu sang bu du yu ji sung kri 중국도놈 짠다놈네 서초키 레튼바 학베 놈네 서초소 레가 치겐 시킹원네 레친키 레게 트 겐즈립시 치브타 트게 뉴스이키 낭조나 후타슈네 레즈 미튼바 치규 인시 송프리 닌즈 총기 트게 뉴스이주 튼게 덴자 척두 兄弟 코이 코장 왕윤웨이 키레키 튼게 덴자 두시 응아웨 서투동타 키레키 치위 겐지 튼규 체디 덴자 타 피게 이 멍시 응아웨 덴투동타 튼게 덴자 키 가그라 덴부조 규인시 송프리 레친 정용 키 사즈카키 덴자 치자 이 치운나초 윤퇴비오타 덴자 이 멍시 덴투당네 로컬 메 덴자 레튼 뿐제 링이 용교 구치체 규리
0: 데르춘토 참도 총기르키 키레라 응유제 샴디 슈슈 윤퇴 치르동타 멍유 두지기 덤런 샤토 체네 이등의 변기 캐리 토바 체육시 더 당분의 응압에 팔아 종기 용기 응유변 동체 고로 동주로 인간 학점에 팔아 유바타 리카기 응유변 동체 균형고로 동주 동기 가고래 개니 사내기 퇴내 폐기라 응유제 균유 침부진 육시 샴라 대고르키 선주 쇼인 참도 총기의 변조 사페크 다탄 참도 교주 당종 디네키 남찬 비유토 서바츠 강베 난키 메순타 줄라 직제 제주레튼 차자 우응앙 배신 육시 다탄 참도 교주 당종 디네 남찬기 근동바 춘바 유빙 방키 도구베 등주토 준차소유 남차디 준신제 로다 서구티르 레슈레네 니겔하 퍼주탄 참도 로지 체버 고르치 시동탑점 퍼주러 람디 투미 사니키 벤조탄 지조 피게 용조로 규지 투규 제치 수마시 다탄 참도 교주 다중 디네키 남찬라 괴멍의 고통주로 니사 숨듄 당시 장종키 니규 댐병아 코주 겐린탄 계급키 태니키 믹세 튼교 용조 람디 체비 남찬 계진식 임배 찬니 참두용의 제 세주 상부 다탕 참두 교주 다중 디네기 남차 조준 야구 투표라 람디 투표 중공의 칸 마칸 체육공시 참두 총계 연락의 칸 공시 문제부 주진 견전제 시기에 난주 토다 파송토 표기 뉴주 장미 피게라 미부탄 다탕 참두 교주 다중 디네기 남차라 미디 시진 교주로 덥디 주마탄 세종 기체기 튜뉴 징징기 응의빈 당외 남찬기 멍의 투도토 믹서 조주 겔린 투바마세 다동 초등의체 셰프 주비 내친 난초의 종종의체 대니 산내기 변주로 뷰제 토비 공비 용교라 람디 제주 인시 수마세 변종 샬류 뉴주 장마 살비 체유 공시 노든비 주린 최종 화예 산내기 총국 마진 시주타 제주 세종 시주기 길에 표도 자원 속교로 금은 침부 대비 내친 난초의 참두 총리 코유 레보타 이등의 뷰 제주 세종 시주 소기 대주라 대니 표샬류 추타 롱 외체 시지젠키 뉴주장매 딘시 강교 준주 인시 수마세 남차 제지신 대랑아 튼주 총화 대니 종기 용키 응유제 킬레라 조그람 내미 체비 능수 시지 대로 산내 대개 응유제 챔비 세종타 응유칸 킬레지기 치튼 지두타 응유제 샴디 슈와 치튼 멍의 두지기 셰도 소소규 킬레기 멍의 두지 그코 티도 챔시 미망 응유칸 참도 종기 연락 응유칸 이튼 응유병 코이 코장 한동매예 대류천토 총기용수균 시슝탄 외칸 킬레체 지두천도텐 주주초니 킬레 니기니술학산라 펜바다과탄 이등의병 고통주로 구주컵균사응아당니 킬레기 멍유두지거와탄 고르웨네튼 탁주제유치수무시 킬레라 조랑치비 지대부럽탄 림바튼규체니 이등의병기 시균 댐병왕 파류 다와시비 단주파라 참도총기기 리카기 응의병동체 고통주로 책동 자매 업종의 시사 군이 스마탄 대응의병 믹세카 투유총벌의 내창 니파네 참두 변조탄 지수 뷰제 토벌 폐계 용주로 뮤제 대교로 땜부터 유시 한동매예 列亲 민망의칸 참두 총계 연락의칸기 시주기 니지탄 키레라 로교 치에비 체득수니 키레기 이등의병 그거 룩등한 공화탄 뮤제 통공 대외망와 터주 개진탄 조내 개공 루지 현사 당대 참두 변조로 뷰제 토벌 공비 용주로 대교로 제주 인시 숨바시
1: 길류 다와 숨바네소 낙주 청기 세니 취소 중국 정세 뉴르게 레고 정서 니경은교 토베 타그린키 정절 유베 망초 최야 뉴르게 고담토 기회 셰프쇼 롱주 치기 총회 사투 쪽외 초와 카유 라유기 답티 준유 샴나 티고르키 산주 센로나 年代 쇼과 중국 정세 낙주 세니 취키 톰지 카이디네소 취소기 남베 킹유 자기워츠 크림덴뱅아 개용선에 칸의 조외 통제 카이 체내 닌지기뉴르기 레튼치 처리 시신유 청수 자기와 추팀 티콩레 처와 차친유 공세 처연의 뉴르기 통제 청주 퇴임 카드 계획 레고사브 락다 체친 콩키 뉴르기 람티기 캡티양 터링키 조르 파케유 중국 정세 초고 체유 공세 낙주 청기 신예취 연락 공세 자기와 추팀키 노시안낭 중무수 차도내 콩은 뉴베 세니취키 뉴르기 통제 망치유 니세니취키 상탄 청대 숨키 신진 청조 니석 숨키 통제 예외 랭겐 쿨키유 사다와내 바산파 태갈 힘기 권장토 예기유지 숨프리 중국 정세 초고 체유 공세 낙주 청기 세니취 연락 공세 지켜지니 님세링키 대류 다와 숨발 징저 크이토 뉴르기 킴키 관람토 계외 남찬 퇴규 체베 김상카토 뉴르기 기체 척동 예행 유지 송부티 적시 랑코 자단 규디 꺄꺄 기람부네 둔초수당 티콩라 자기외 툼지 상적시 강토 계기 유부타 저부츠 티가 용네 툼지 링규 저구토 차도 뉴주 치세 망토 조와 당든 랑키 림바 조외 차탑 닝부티 망초 기구 고공 툼기미 དེ ལུ དཔ སུམ པར ཉུར གྱི ཐུ

0: 나닝 키틴데 주바라 롱알알리베 포무투 가라 로푸르투 쳔바토니 류부용 다르웨 참도 총기르 미마멘칸 치니 첸가투 민주 제바라 제우시 류젠초이 딱제 십제 제바타 챵지 초구이 바베 네시 로큐 디급 초구로 팅아 로웨 차자 가베 네시 포뉴 유베시도 총웨 초구로 통군베 규디릉신 키치베 책짐네 포브딩기 챵지 대지 공기 테마라 깡고 미제티 미주 제부당디 총칭 소리 챙가 롭친 기쇼도 지배 민강 당디도 제네 민강 두디 미주 제비 다다 주요가르키 내시 시제 차네 타기 중요시
1: 류진秋이 초고초 차기 중년 민강네 전부 통심신 나란라 카포카 최 중야 지린 유배 초나 용도 지네 챙가 개면바시 제베니 녜미 제난키 양타베 담가시 인시 대다 주바타 콩게 김무소 총칭 편종 김장 지다지 멤베 참센 파마 신두습 지티베 코다시 개유브지
0: 배결 제네 로직 삼송진 진의 친가 기주린 류진초이 민튼베 니티디 미팅 티지캉 시동 학점라 민주 제신 민강 토디게 네바 미팅 직동 앞결 학점 야로타 티난 조그만 자 네바 미팅 시정 앞줄 학점 생 유브시 참도 총결 미마 민강 진의 친가 키 락제 사바카 응업주 이낭 내 고주소지 남창 카드니 류진초이 체리용화 인신 공기 나랑 티네 카체양 라제 남양 참도로 내버치기 시주입시
1: 생각나부처 광도센주바 티네 팅디 주텐조의 지자시베 낭친 고주토 면주 표결 제심스 사두치베 대탄 송시쿠베 총칭총결키 카주직베 표결레 치바타 참도 총기 미마민카 지네 친가기 주른 류진초이 고티제
2: 拉多卡巴牛国西，几天内西塔，几个子女塔，龙珠几颗色别，拉多卡巴也狂在体味起，连年看了片子，几个比颗色价值强啊，龙珠切巧，脱去了国人阿给教给他，天气人心了，国儿写东给给你去教给，西边能听，中国几天起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几天起云至拉多卡巴，城西亚耶了电价月了，烧浆阔月的。
0: 卡巴尔塔安噶马尾，连续去了熊杰儿阴界些。熊杰儿龙世界内铁东年龙坎地儿西桥，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西桥。三六一，咸了木头决定作为其他级别农村人过去土，格里明年军军旗全部出于军了镇西溪边，每年春节的内有萝卜米的香，六千起，萝卜格里军军汤送进前边过了，你就休息。
1: 生那么错，明年春节，内有龙须去木镇朗龙这边日做出土，内有萝卜米里香去六千内月。内地呢，萝卜日对对七月七岁的车行不谈，萝卜日给也开开经营别，不管错棒，提个二对对七个月。那位成勇没得忙不谈着我了，萝卜日了，人已经推忙忙应别，给的月面。我讲这就是起一个没别，龙我东去路就谈阿军，罗州街长嘛，俺呢举不下大印。
2: 我讲他家，河北街里餐厅汤，宽度每百的血腥坑，那群青年头中心有不是？内有河北米粒香六种起，给你们也杀过吧了。我们挨了广东土，给老日给这些村干去进大街菜鸟，况且给老日两隔日月间一个没白，每日三百的，每日给给路血腥坑青年头清不少嘞，俺讲朋友内有龙须的陈琼。
0: 미르사바창미로바지기게루추규규쇼신바타로베리네티웨레베고네균진톰나섬기도제시바타사고바타냠토보가로베게게가초롭젠초베규긴골링급콩키포유기르네라토고침부치기엽시
2: 提到了榆林松北街，河北里去街景难度，也一去扎脚人样了，便宜去扎当去拍米都别，米色去扎当月别，扎当拍当提的街，罗马村扎当餐厅米别那段推不谈，罗江去品质，提咱们推米不是。扎当去干那些物品，你们可懂？想用了越南河北街路去九九血腥坑这双长马的坚持前的，不管河北街一谈一谈。 但比忙出登记节日日新新贵他，最多累计节签约。况且在这建议提的八谈一个碰内，六千六名年限的开具谈场边，感觉六千起六千拒绝水的，给予六千七点不用二签约。
0: 你们三个不啦？感觉六千呢？那您给进的结巴啦？六千也不如我做不习惯。 Sagori, Salhagbe, Chidu, Toting, Sibra, Bogara, Hobaki, Gajolopin, Togu, Sagori, Gamasumjulakam, Ki, Lupti, Chigi, Lomatu, Hobby, Gelu, Piju, Chizet, Monset,

0: pepe torchin yu ji ngo zhe chebsi
1: tan da lhobe ge ge ga jo lob zen ti lob je lo ma chue ga xu chebe ga jo lob zen ge che si du gyu yu lob je gyan lhobe ri ne gyun zin le thyen lo nu xu yu gu ge byo che di lhobe ri ne ge kyang ta gun ju lob su lob jong par gyam chen a zu ne lhobe lu gyu ta gyen kwe se dong cho we kom su je cho yong ne ngwen par che di lo ma chu ro thong de nyong sum chu be go ne mi ri ti ge ri ne ge yi wan chu xu cho tu par che yu
0: ai ka si ba ni bo ga ra lhobe ge nang thong ji chi thang ge din chi xie be thyen yin xin nga zu lop zhe lu xie nang ming zi ti jie yu jie sa gui pa tang ge gen bi ri chi gap lo rim xie bie lo ma ya xun ki duen du yong le bo ba qin bi sa gui pa ra kuan zu lu xie ngu zhe che xin lo ma ti nian xin se wei gen dang le rang mi ri ki ge le jiang bi ga xin la du ngun yong
1: sen ge nan ba cuo kuang du xin zhu ba ti ni ting bi jue tuan zu yu zhe zha xie bie nang cheng gu jue tu ge ri mi nyam gun zin ki zun ba qiu yu gun le zhen xie kui bie min lin chong ge zhe nei yu lo ba mi ri xiang lu jiong ki lo bie ge ri gun zin ta song gun che bie guo ti zhe
2: wei jie na ku chu chu jie chuan la xiu xia
3: ka ji bie zu lu bie zu lu hao xie jue bie
2: di
3: ka jiao nian lang ka ba dong dan yin bu di cham xiao 중국古전기 카바동단 사와 AI 카바다나 제외 모서르시
4: 생교 카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5: 양타 시추 제외 양양기 디고
4: 망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자
5: 초외 염주름은베 꿀세기 토라
4: 다르키기 센시비티니 현종웅친 년천리고 최외웅진기 생교 초두리세 생교 군두 군중 시우디시
0: 생리기 샘나 생규르 군두 지배낭 지티 신신나쇼
4: 군두 생규르 타예 갸순네 군중 노후린네 키엘르
5: 생규르 군두 군중레 젠키 생규르 군두 낭첸
1: 생각나면서 나는 개용기 주무청시 진보를 뒤촌에 계정이 시작되다 정중 시초 발사 시대는 퇴변절안에 무조는 그제
0: 서구이바라 계급 정시준의 시도 총화라 제로 니동자면 유시쟁한 로로 개용기 주무청시 집으로 직차 계둔 제비 심바탕 뒤촌에 계정 유시작되다 정중 시계 바로 유시 켈레 정시 퇴제탕 시표 정보를 뒤촌에 계정 유시자구탕 정중 니고 파르와타 녀송위바로 퇴송발에 예제 숨치소고 탄 정중 개 바로 겹시 탈로니 정시 조조 이 로숨키 자주 철시 조두 로인신 태양 자주 철시 락린 따르웨 로니 학잠신 지조 용기 정시 도시 서도 문세 퇴비 침부탄 정시 조규 링탄 뉴르토 퇴겹지 계급 정시 주기 퀸 배전 십제 줍든 타 레리 캡콩 카 쪽지키 정시 조규이 배전 남배 조치 등제 조규 체바 용자 체네 나바 숨제 힌 뒤규 미체 문춘이 대조토 겹시 생글이 다와 당분에 응압에 바라 제소 닝바 사르바르 제웨 멍위키 미팅 통주르 직탕 제소 직동 학잠라 핀바톱도 대거기 시대랑 된 이시안진라네 행제소 모드넥시
1: 생각나 보소 타로 서니 시취기 개교 교공타 그습 체시 라달람 제소 렉수딩스 단유 사고 바르기 그 비교를 올리네 시도 중화라 타로 춘투 서니 시취러 윤퇴 슝의 개배 꾸치기 핀제 치와 타 망초러 핀바 톱치와 망초러 핀제 응어 템부소기 개정의 유 직제 사바르 제외태 민아르 칸니스 고네 직제 사바르 제외 멍외 고 통주로 책동 개경 업종의 지샘주 제바타 남창 큐엔 치지타 책동 학점의 개표 제바 큐엔 마저 제제 고 통주로 개동 십길의 개유 탈로 퀴중닝 바라 로게 가와타 겐수 직시르 직제 닝바 사바르 제외소 개벽이 켜고나 주바타 직제 사바 제외 멍외 카 고마니기 나네 되칸키 로게 닝바 치 주구타 시동 사바 지구르 개표 제유 제소 닝바 사바르 제외태 다와 당분에 앞에 바라 탈료카 고마니기 제소 닝바 사바르 제외 멍외 고 통주로 책도니 경합 주샴주 제바타 림지 겜나 제유 총소 칠존 치제 고 통주로 개도니 게레 게네 미팅 통주로 지타 치조 책도 학점나 팀부터비에 생각 남부 초 다와 당분에 앞에 바라 개용 작람 키 된자 균노로 마저 고 통주로 녜돈 쉽게 개주 캥아 제샤 디고 키 십제는 튼 변절라네 링게 종어 주는 그제
0: 서구비 중국 계급 작람 초보 체육 공신의 시도 제발아 탈외 다와 당분에 앞에 바라 개용 작람 키 된자 균노로 마저 고 통주로 녜돈 쉽게 개주 캥아 제바티 퇴송발의 계제니 당청 중 개판에 작람 족주 마저 키 꾸치 뉴바 된비 제디 초 용네 난고 갸체르 동화탄 변조르탄 지조 폐제기 난기 구슈 치로 동화라 대교 눈딘 체육지 탈로 센터 계급 장난 속배 차리탄 차제카습 뉴키 규르괴치에 존에 도치해디 세리탄 튜나 고림 디베권에 장람 차르고 죽준을 구디당와 탄 알레키 된자탄 비제 피림제레 지도 뉴치 체네 존에 남창 카지레 피림 사바 용주로 구디당 옆시 진행 아바라 이창네 시장 파르키 뉴주 장람탄 차후네 마안산 파르키 총제 장람나 초용네 비체 십시리 제린 치고 쪽부탄 하르빈네 틸리파르탄 틸리네 이춘 파르키 장람나 초용네 비체 십시리 제린 체바 슝안네 총진 파르키 뉴트 장람 람티 시보샤르톤 투비 최대 튠참수 리바 신안네 진 파르키 뉴트 장람 최대 코르규 튠참수 리바 제시 생각해 진등 아파라 누가 메베 대신 키 계급 뒤에 동용 의부로 아고로 통주로 퇴직탕 나동생도 개거기 시대 낭퇴 이신아진 라네 현재서 모르는 것이
1: 생각나면서 니차르 계급 친구 도담 주기 다왕아 배우 강키 친구 자제 총교타 무강키 무접체네 지조 단지외 무주랭키 전시 협자 제베지 전시 내용은 발신나 다왕아 바르 무강키 친구 지갸체 아고 통주로 니동 쉽게 숨주 쏘고타 친구 총교 제제 아고 통주로 니동 개매 계주케지 무강키 무접체네 지조 단지외 용법 아고 통주로 된동 된게 숨주 쏘게제 생유바타 지조라 아고 통주로 된동 개탄 중이 제유 계급 친구 도담 주기 주장 选拔他 선교 진策바 리빈기 决定 다왕아바네송 예지무제 참라라 파자리지기 남바 균투 중심 랑게키 친구 참제 코르교 지찬의 덴부 중화라 조케주 숨응의바디 近年 七九坦之位女从初步预警大王阿巴的起来他米给日所母卡民别的前期解决东庸东部的阿国同居的吃鸡汤阿东新不提推从来解决你是争议怕预知 니니 계주 멍외 동용키 히바 진의 덴부 유진 다왕아바라 킬레타 미게르소 무카 멘베 디진키 계주 멍외 동용키 히바 아고 통주로 주게니 슈쟁아 신네 다와 콩말레 게지지 파르엽지 숨니 칭외 첨제 응은바 덴부 균형 특진 다왕아바라 킬레소 칭외 용법 지격제타 칭외 동구지 주치제 다와 콩마탄도나 직송인바타 레지카키 치부 칭의 지게타 칭의 지주키 들로딘라 제유뉴 총야 조 고공외라 신네 구림 딘뱅아 비신유 바춘유
5: 양탁베 시드윈레 지기 다와 사디엔 주부탄 락달 제네 지조 링루 팅럽 지엔키 편종 살바 주둥 후다 지부
1: 생각나면서 다와 당분에 아베 파라 초두 고체 미쿠이키 칠도낭 전기 진탕 골통주로 칠솜탕 아동 진도 집전낭툰 벤조란에 링게총을 주는 것이
0: 사고에 바라 가구치집순이 시도 총알이시나 달로에 다와 당분에 아베 파라 랑게기 초두 고체 미쿠이키 칠도낭 전기 진탕 골통주로 칠솜탕 아동 진바티 퇴송발에 야자 뉴슈 접딘탕 청중 직판에 개용기 칠동낭 전기 진탕 동포르기 야자 주축탕 청중 구송대 랑게키 체조 총된 폐제를 샘딥시외 레딕 해진식도 교류엽시 랑게를 큰 가구 믹스에 따돔 사공 야탕 뒤주 퇴시 유발에 초두 고체 미쿠이 야탕 주주립 게탕 고체 미쿠이시 계주의 솔의 구직 고체 미비 주거직 제유엽시 제로 니동 겸에 뉴스 쟁한 도로 초두 고체 미쿠이 키 칠동낭 전기 진탕 고로 통주로 치 뒤탕 니동 심부티 퇴송발에 야자 게탕 청중 니파싱 개용기 칠동낭 전기 진탕 동보르 키 야자 주영아탕 청중 구송엽시 초두 고체 미쿠이 키 시주 레디키 레자 뒤티 계지 퇴레 레고 탕리 후다 슈니 락제 뒤제 토와탕 순뇌 진탕 토와 구치 뉴바 체와 제기 수준 레디키 킬레 보르신시 자두 체규 이왕 고고탕 잡지 게낭키 마조르 구디타 타고르키 변조르 캡기키 레제 창외 퇴레 경류로 피게 줘봐라 구디다 유시 重庆탕 산시 스촨 호난 소 초두 고제 미구키 칠동낭 진키 진탕 동보르키 산에 티게 치조 총두 뒤체 기자 정업주 학삼성 유시 세례기 제로 니도 겸에 니슈 쟁아 르 로코르키 개용 탕라 셰슈 야시 표정 배천 민도 캡자 제도 대고르키 시브레나 등 이신한 진 라네 계초 모든 역시
1: 생각나면서 니셰 콘 제로 니도 니슈 쟁아 르 로코르키 개용 탕라 셰슈 야시 표정 배천 용자 제고 타 산내 사도키 비제 제고 산시 시안 토니와 타 제고 티 중앙 지조 레튼 부 존예 챕시시 제고 당란배 가루 미베 뚜슈 시바 주튼 조르 체디 제로니 도니 슈쟁아 르 로거르키 게용 당란 셰슈 갸시 푸중 베존 키밍도 직뒤 토 캡자 체싱 제링타 시블링 젬첩 Nyelam Soki Chidab Chudu Toje di Pujong Tanglan Bata, Tanglan Shipshu Zenzu, Tanglan Shipshu Namcha, Tanglan Shipshu Diwujegi, Misim Guwe Dumpyungwene, Sane Ka Tanjiyu Dizin Kaki,

인수나 은채 인수나디 굉장히 난수지 지에다 친상게 나노래야니 사상 하치바나시 요금 말했어요 이제 여봐 이제 하치바나시 요아 요금 할 때 펜진 쬐바다 침상기 내수 촌자 옛날에 첨부 옛날에 딘제기 텔라야 펜진이 아니 지 용기를 용쓰이래다 가르수래 쬐바스 내마중 다와마디바스 내마중 되기 바로 때딱봐 용기래 내 지속이 능수지로 봐 이내야 아니 리뷰에 토라 날쥐 당제 작동 오 딘제기 나바 체제 아니 제 토부지 리뷰 알았어 이 텔라야 니돈 재미 집시래 더 니베 처 니스톱 된게 님래야 아니 대기 수족이 다 째립니다 다 잘신 수에 되게 그림긴 나로야 대단 저의 여기 귀신 마무지 빼와 어다 디게기 만주의 도난 체제 초 너긴 나로야 아니 비 아 다 비메래야 동기 담배 이냐래야 김상긴 나로래야 아니 비메 편주인기 다 부부 당질래 부모든질래 동대 담배 내수 어 딘제 자와라 체제 아니 도난 치러 줘야 당 김상기 자동 당질래 먹고 체기 현재기다 제지 마무지 빼와 알았어 되게 지속은 나로래야 아니 도난 리베 당 디테일이야 지시해야지 그렇소 계속 지하기 딘제지 도난당 디테일이야 도시에 살아봤지 알았어 도난쇼 전부 제거고도스 딘나로래야 아니 중국에 찾아봐 인수냐 긴장은 나로래야 아니 자동서로바디 내주 하야디기 갸자디 니시저구 내 갸자 숨기 수영가 보러지 숨기 알았어 아니 딘제 윤지짬바 되게 다 지속이 캡게한테 하상 채무했어. 디기 김상은 나로래야 아니 김상 점진 마용바 제제 지속이 내시스네래 지속 강로야 아니 출진 여바든지 마법을 하기 알았어. 은 토마야 가르쳐주나 아니 김상은 나로야 자동당 안재기 내주 유리 잠바 아니 미지기 소수기 미지기다 지수로봐 지당당 단나신기 유심기 대단해야 출진 여바든지 대부기 알았어. 아니 숨내 지속이다 즉시 김상세의 지속이 대전 중심이 있어봐 계급의 대전 중심 디기 가르쳐다 즉시 차탐부대야 쇼겐 대비해서 딜레 캐치반 인수는 아니 김상기 작동당 저기 내수 예보디기 북의야 아니 살롱당 북의 심당기 심감당 지기 류보 단하신기 살롱기 기름기 소수의 장지기 삼바당 등재라 쇼겐 예보 태제 아니 미신바야 깨자세도 이내리 미신바당 저와치기 뽑아매봐 아니 다바 캐장도 네 네년제 아니 랍자 좀어도 봐 내가 가서 참제했더니 이제는 소배 부구야 차롱아야 머리배 내수 마부지 경교하랬어 재산 아니 내수 딘제지 윤대사 방안주에 디테일하여 하장기 도난 제국도 우삼국도 디테일하 재진 마부지 아랬어 재진 가르쳤습니다 안주에 년지기 재진기 된생 순배 나눠라야 아니 김상기 자동기 내리서니네 재마줘봐 디 깍대진봐 딘제기 지지 아래서 다 댐비 수요 아래서 다 디기 댄댕근에 찾아봐나 계급기 댐비 나요 아래서 최선 디테일이 아니 소소 장기기 재짐기 다와디 코도 토르당해야 당 아니 소소기 유교기 개변당 소소야 유교기 교환대 성적 지하기 다와디 토르당해야 돼 개짐부실 아래자스 안 딘 나로라 인수는 간주 그지 침상아야 자동담에 내주 예배에서나 안 다와디 지리 참바야 년생신의 직교리스 아니 니바디 미망증강이야 슈두겹는 직교리스 미망증강이야 슈두겹의 인수는 아니 소소야 내주 가래 타시오구도 도마야 아니 그지 자동디 참 마사보단 내주 슈구첨부템부 인수는 아니 소소사상 카가치 아니 니바디 아니 부구야 아니 소정치야기 내주디 타주치야 아니 순바디 그지 근호 요수나 근호 고자자야기 타주치야 어딘지 요아레스 그지 김상기 자동디 슈크첨부 랩자 니네수디 타마저버튼데 인수나 아니 안소야 중화미만 지둔 계급기 니침 디긴 나로야 아니 체도 니침기 니밍기 톤에 제버땅아 요하르스 아니 디 가르쳐주나 중화미만 지둔 계급기 니침 견제 니껴 조주 탐바 디긴 나로야 아니 가르쳐주다 독점 당바 세주야다 나르쥐 당바 세주 디기 다 뒤긴 안소야 가르쳐주네 나주에다 독종당바 세지 여러 봐. 어다 뇌다 세지. 어그 디기 니민지 여래. 디기 니민기 나로래야 아니 그시 사도 하상 집에 임배수나 론니 문덕이 아니 뒤가 전주당 당나신기 가슴에 아 강나체 진저기 요아레스 그시 독종당제 김상기 다 자동당 이제 마법 당제 미래 매진 슈침 뽑아 아니 라바

0: 아도 시바나 소베 내서 하바에서 아니 로니데 로딩 버루기 된 적이 잡아주야기 댐베 비아레스 디잉아 주의 갈수 있다 독종당 당나신 게 날주 니민기 디 캡본시리 아 응아마 인수나다 디 단 수진 스나레 디 내주 밀릭 배차지 인바 인수나 침루기 토젤라 립고요 마레스 안다 디자인 인수나 침루기 토젤라 립제디 니침당 만진당 디내기 디 요산체기 디 내실의 지제 아니 소속이 지리 전반 내신 쉐 이내레 미만 침간라 슈두자 이내레 디내 체제 침기 디야 가수에 답부터 기진적인 내주 요아레세 디야 하장게 개첨부 이봐 안 디기 지속이 폐제 줘야다 김상 시준기 규제 양 하장게 개첨부 지차 내기 요아레세
1: 생글링게 中华密码集团改革及清算程序了我国企业接近七八天的记录日当下面中央的导致中业被七二十多年中华密码集团改革及改革中业被沿用密码团队促进原来欧元香港企业冲突停止改革的团战中业记者切不息日天天记录日当下面居住了导致孙被七近年的我也是老大切度 在这地呢，电器切不提，轻装器撤销给我国他，高动作一天，你不开经济团钥匙。天天呢，轻装器撤销了军动车啊，天呢，泡沫沾染他，拼命了送入提醒呢，七八趟经过仓内，沉船去完了，送入车被开机隔离行李。天天啊，那次场面呢，人也给沉入给都市的空洞当年，只有给沉入沉船，忙站落脚难的，前端给南给轻装车没提的，西端给制作轻装车没提，出境安内，江南区日外因为呢，收益。

Tangdo

0: 장 디엔 오늘 양 첩참슈도 디노로리아 어 셰망고루야 유엽다 셰 디노로네 다야 유엽에 멋체 양 수수 디노로 저주 전에래 용고동아
1: 최전체 어 띵에 솜라 날레 접업진 쇼딘데 카시지 토뉴예 아니게 솜라리아 디 카르즈베스 키치티드 콩게 소야리아 그라 토림 롭진레야 주드 처음에게 제베 락다지 송기 디나로리아 군이 원심브네체 제바가웨 니츠 몽고지 저주체 요리 송기 제자 페지 디다 직부리지바
0: 제자 턴돌레 진셔노로리아 어 타쁜나고 심도괴 이스타니 참창양 디마 땡체 제메 지우유
1: 최저 랑게 딘저슬럽도 좀 봐. 디진쇼 디나로기 타프나고 디나로리아 미게스다 루투브 딘제 얌제 차나 아두게.
0: 지샤 영니 저부 콜루디 자프토야 금제 가린이나.
1: 최저체 드르케세 나랑즈 락도 카바나 유베 년체 돈즈 나로레 야 수수 자두 슬로브다가 람상 펄린치야 돈즈 yam chen ya zhi qi du du gua
0: che zang ng ni ge ring nu ye che le ya ge zhi qi ne
1: wo ri de le ya lian ding ding ji yun ge zhi zhi ba
0: zhi xi
1: ring nu ye che ng ni ge rang le ya ge zhi qi qi ya yu zhe pop ko le zha pop to be gyum chen kang yin nam
2: 这部考试别名来讲，第女不计是点不信徒，第给这些不谈，落林别扎普图，第工资呢？第呢？这一出借堂，借东出借，可怜国所，恰恰该一出银，这一出借期特别扎点，落给达达是有心，第呢？出对七点为七度，借东出借期七日当月，可怜七九别扎达可怜国语别个数，可怜国语。
1: 第一颗零件的球队，颗零系点把球的球，第二金手同样把裤围丢素，侧面前把单位落大大的金手图有个人。阿勒，他绝对这把裤领拿落了呀！这一出借的，同多呀，七多出借去，你可不领过说的这越不着人的话。
0: 这下同多嘞，落给大大的，杨九儿越不急着下。
1: 切张切，同多，你们一个大人在派出单独批准去啊？给长大人在让给土牛预备。
0: 嗯，土牛预，俺最拿来，超多年才去这下游戏。
1: 切张，养一个大人在单独怎么？长大的嘛牛不赢呢？这单独嘛人是给，长大的那来养刚做这正式就那牛要人在日多啊，得派去。
0: 一个解药给，解了都不记不着这多个。车长，同多嘞，俺妈个对子吧，他的能行给，哦，拉到卡巴说没别个了呀，一个电影引进名气拍出过度长大的家务团。车长，
1: 等一年嘞，听上长大批准车间，一个过日大年用用谁是吧？
0: 日日，这当年前的美吧，同多嘞，忙切个，长大了呀，么些，陈水土泥垫白给，哦，顶着把这米拿走，恩着多啊。哦，日下，同多嘞，第二年里呀，长大叔叔讲了春季一年来，满扎顶着芒果树冻啊，被恰下雨呢，卡些落大金脚顶着大，也卡些，米巴的云脚顶着人们都怪。
1: 切张切，第二年里呀，俺屋拉给孙亚切皮呢，长大顿子给春季长么，土泥月不见呀，地搞了把脚月日松给。
0: 切张。
1: 很多嘞，俺最哪里呀？伢差钱呗，长大起，老大金脚顶着是。哦，第一行里呀，只有大金是钱给不下。第二，进了七栋古街，给住坦白落了呀，准备钱日子钱就送给。钱赚钱，同多顶着给春节开始了呀，陆续给团年点不大，同多陈水人心急的，学钱不要日送给。
0: 我只想。 同多嘞，一个过日菜味呢嘞，养得呀，么些菜味呢，能给俺做，说一个地呀，卡起节都对准吧，全数。

0: 조진 준서 디링기 계산에도리 세나리아 지지비 낭텐 최장 시차소 디링이 생기 시지 친구 낭텐 예준 라탕 부산정도 같이 조진 준서 수된 자고
1: 주시 렘포 망나향
2: 딘자 주시 자와인
1: 나체 슝람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아 차라동네 코리 미동아 코리 동급 심미와 지 체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2: 투경 안츠 짐주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생게 넘츠고 샴나 다원니 까망에 생구년제 슈긴 제제니 슈니니 사르게베 노르시부네 시다 제버시나 니데 노르시부 신뢰다 총세부 다냠토 신뢰 튕게기 개과 게시 멍의 거로 동조로 니자 지구 낭수아당 후비 훈안 광동 총진수아 신진다 랑경종 태도 종결제 듄기 신뢰 튕게기 개급 레듄 주부 단디 신뢰 튕게 라수타 신뢰 태 균균 폭제 용도 단에 로레 용도로 잡결 체입체 제대 니슈니니 노시비 용다 제비 정실식나 딜레 당와 당분년 아바 파라 예용 계지다 지병문제 용법 걸어 통조로 피주다 시비자 조주량은 선버티 뒤 종불에 자자 시판의 중요시 제대 니슈니니 총대비 용다 정실식나 절년 동안 자매 니슈 저주를 당와 당분년 아바 파라 예용소 치계 마조 켈레 니증아 동 니격급주 겁디 망도 친여버티 뒤 중불에 가자 응아차 순판의 중화타 퇴응의 치계기 멍유 걸어 통조로 솜도 니게 뒤주 뒤니 차구 배주에 담바티 뒤 중불에 가자 기에차 주차 엽시 제제 니슈니니 계급 뉴규 촉배 협다 체벌시나 촉배 록동 지제 형체 동화 통주 실에 개유부타 개용계 록동 시경계 주자 지시니 계급계 록쇼 된부 코딩 개송타 뉴규 된자 송경체 가딘 더뷰 니부텐 엽시 Nidui rangzhongi chanpa zhongi yi nyam zhito, xionu luzhongi chuangye tiegi dedan xie bie chajui bie ni, yangzhibta, xiaqyakba, senkham yi ni, kiezi kyokba, soshe jiegi burdun nidui ngari xin ni, sobyu jizye tang, mikxi, senkham, rizhom, kabu sual mikbi chedun chargui sudi, nishu yugui rangzhongi xionu luzhong dedan ngan chalong tubyu tang, dedan gi penzhong zhungyuru ramdi che yubshi. Sādiyu shīngzhō gyūjī shūnū tān tārmā chīchō sū lēgā cīwārā zhōnggē māngwā tān gēn jī nī lā tā yōng chīnggē gōmbā gēn gūrā shūn jī chīnggē nyōng wā sō gē nē dīnā mī nī dē lē chūn tū lā zā zhōnggē rī gē tūng gōng dā jī tān lām sū sārdiyu lām lū tū zā jē sū nī shīngzhō gyūjī gēn gūrā shūn jī gē gā nē sē dī sādiyu chōng bā kīm zī chīm dūn tān shīrīm jū gōng yā bū chī bē nāng zū yā bū shē dī yā bū shē 你们人能 写的中间给 给我们松江达 苦于有比较建立 中间天用所的 从这也不讨厌钱 他把他 中间的用给 张国堂秋周卡给 去比较切实人不松达 体验度连年 지규도 통주 청구 비체 체련체 가지 가심부터 총결기 클론 레비엔 인차 가지 급주 고구 연심바 서시 구류 비체 약지 총디 망조기 톰난다 이난 의세 대비 토로 친엽시 Nyolunang, nalju chonggirgi sadu chokliagi lejar shibuta, jiyagi zuti tionne la xingni, gyuisan sobeita, cintin jingi socha, changjin lianu, lukdu chongdunjie shijijingi tionne jita dödi, xingzho mangzo tionne nyamri na shugyur chitun chibi, kintin tionne la dienne chongsep targe yunggur gundi tibibshi. Nidui zayu zonggi tionge dienja da nukwa kisigi chidun zhongdar jivata, zhongdar chokbi erjun qiyu ta, labda jingzhong suasu gyunni, tionge dienja la xigdi zhongdar qibi, xiri mangzwa yi dabdun takju qinun qiru qinyu la, dienja yi tati gyan dindu qinyubshi. Eri xinzin talangfu qizi nishu nini qinzi nianjir tuwa zumyi bini, yirinki xigun qiyun nindu kuzun xibjie tanglin qidi, maungbar yirinki tuyun rinburu nindu yidun gyungyung tuba qigyu chuaqa changmin sabu xingi yuji chuyibsi. Bagsi dengi si lin xaba ci qizi nishu nini qinzi nianjir tuwa zumyi bini, eri yirin ta suizir birgindu biwi turim chumi juji yubita, Chua ka wara yarzun ki nambi chui kakri pirim chungni, eri ta yirin wara ni chukchu yi nang zun tu tamia chui dun xa tuba chi gyu meba jik tun chung yubsi. Yudiga tui chui chi zi nishu nyin yin, Yisri ki silu nida nya hui gyar xie chi di, leba nang lu yu tu legin zhubxin bi Yisri ma gi denja ji gyu meba su gub, ca ka kanyang pa meba ma si, Yisri ma gi denja kui xie bi nang yurin cha tui chi gyu yubsi. Yudiga tui chui chi zi nishu nyin yin, Ari da la si lui jie tang tu, jie lu nian tong jia mian ni shu zi zhu le, me ga mui zem lin pung bie gang zi po le re gu ren ni bie cuk chung zhen du ru zhi. Argentin ni ru ga gi du zha ni tang le gu tua ni, ao su chi li ye ru ga li nang bar ge ba tang, faren si ru ga gi du zha sum tang le gu tua ni, yi ra ru ga li nang bar ge wa. Na wei ru ga gi du zha sum tang chi ge tua ni, si ni zhi ru ga li nang bar ge yu bu shi. Sing ge nam cho, ding di ga meng ye sen gu nian zhu xu cha.
3: Dikara ni.
4: Dikara ni.
2: 天降龙天年轻烈功来见龙天一
3: 真主真随了宋子训练也乐点别靠了我心气
4: 真主点价给歇欠点点让贤去厕所了点送去
3: 点点给让去真主点给切点他真主点给歇欠真主给吞进了活到头了
4: 点点给让去真主点给娘娘扛月领去
3: 第二你
4: 第二你
3: 第二你陪给龙真去
4: 真主天真烈前你
5: 年头吧，特种老鼠切到外壳久了，就我有他们。中国古城看守人类科久，情侣恰上了，人也哇。金色真高土白，电波又不通，环保部队落地不能吵。台湾各处南塘人们年吵不通，天暖季气不住不要吵不通。咱这年岁切头，起码只挖切头，光木切入巨头，老鼠样不吵。
6: 中的标你打得对吗
7: 已经你妈在家
8: 中国古城有感呢通过不给带吗是了呢
9: 既然给你得力心两个女人去写不让账连我几股几除了我几几几几几

0: 제빈 언니야 체만 간주 타주 챙기 탑시란 전념 주시로 나 쇼잉기라
1: 네세
0: 노세
1: 노세브 밤네 타주 챙야지 단다 렐라쇼지 디리잘 수질 바샤제
0: 무슨 도자시로 와
1: 카카지 다 메시지리아 카카 아니 로세제 감응하시
0: 네세
1: 로비 찾아마 세
0: 로로
1: 안디네 야메네 감직 되셔네 되게 로마세 렉트 샤제 로야 바르나
0: 양교지 바제르 바글라
1: Jil. Ani kun lo sevdu bagdo shi.
0: Bagdo bagdo.
1: Chidane da kyon chenpa meno ko shi dhuri.
0: Oh, lise.
1: Isi kyon chenpa yina, anto sevdu nyen ba che, nyen da shite che, tando dhuri che tam na, ani maam cha dhuri.
0: Hmm,
1: lise. Kyon na shuk chenpa yina.
0: Oh, lise.
1: Ta maam da ba cha su na yang gila anzu, dhuri che ta ya
0: 真的妈妈是对这帮人那就忙起来把车上他念个钱不是忘记了现在顶着云对其实你去做那路那路妈妈虽然这三位是七位那那么啥让口当他们下姐姐苏里亚卡卡亚是忘记了模特那当然的早你没吧是嗯类似类似的第二天了老妈妈的爸爸下山了就等到第二路那等的嗯熟悉熟悉等到第二天出国然后说起我们来一个我是办了说的当当妈爹说的提名给杨梅呢去用茶吧
1: 다베 진짜지요리 말아도 철하신 배가 스트루럴
0: 오르발
1: 진짜 말해
0: 아 레세
1: 말아도 야 나좀 믿어 차려 코츠 독도 생겨봐
0: 오르발 야 디나로네 망고 체어발
1: 제일
0: 로로
1: 디나로네 개셔셔진 안 좋단다 아 눈추 로 되게 지리
0: 아 레세
1: 또 배샤시는 안 좋은 남규직 저거 말아 쇠가 차시네 다 배샤는 게레 여러에서 게레 여리 능다 말이 게레 로니 여리 그제 로지 없지 Tina lolia chakin kartungurins nanzu tanda morsunina. Numda chu manzauda andi dimachebe shugo malad kelen wasi.
0: Ah, legelin chigo resrbangla.
1: Ta malaji.
0: Jil.
1: Malaji ngule chashuim na tanda genji shuchi tanda dirishal. Numda chu.
0: Lesegla.
1: Nanzu kalob ningbundrejik tarungburu dizane. Anji senyu draya na tiri yanchi chulajik de numlajik de chido
0: no, zhudu wangila
1: adi kumchi yao shibshir
0: ji ji ji ji mathe kongki shibshir chirwala
1: ji li
0: lo lise
1: wajan nang loo yung jamzhuk numdi jik dando damindu yamin zogba chaduwe kaji yansi ji nyingba siwurwa alda mardanyi mangbochi
0: ji ji ji li
1: duksi yaa donche ani ku shugu gaane
0: chi zi chirwala
1: jamzhuk numdi dudu zolido naglo chaduwa an chudi daaji 근데 나도 캬과 마디야 취스메베 딘노베 아 지리가 샤하시리
0: 아 레레세
1: 나도 옆제도 요마라
0: 어 저발라케라
1: 안디 카디 차르데도 근데스데도 출하는 식 좋아 말이 콜리아 마음디

0: 간다. 넘도스 쉬어라.
1: 너 어제 말기라.
0: 디마체 사과도 추. 양코 추디 가라서 인지 디나로리아 타당한주 단다 유보다 보지.
1: 어, 주로스
0: 쉬어라. 어, 유바니 자로리 단다 추다 넘도스 쉬. 야 디나로리아 지 가보다 다 교회랑 보지. 마제베긴 다과차체 된다 가면은 어 딘디슬리.
1: 어, 권이 고스란데 유비는 베기라.
0: 다 고르규치마 도브체지. 아니, 나저 나로 인지 단다 말라 나로리아. 직접 드셔면도 야면 정무 소만도
1: 봐. 응응.
0: 진짜 그냥 그 체체. 아니, 양 저제유 다시 추단데 마침은 저제 도착.
1: 어, 저 봐라.
0: 진짜 그냥 저제 도착하는 가르치 가르치에서는 나도 단다. 강가 댄스.
1: 레세.
0: 상기.
1: 어.
0: 양고 말아데 양 칸 체알이는 니요리.
1: 로 레세.
0: 강데 강가 시리.
1: 개베슈. 어, 레세 레세.
0: 강가디 강데 양 주시슈리. 나도 망보시 코냐레 치민 치민 사치며 예마 치미 다르르세시
1: 오이바
0: 디강갈 지리라
1: 레셀로
0: 오디안 강티 디버루기 나당한 조 상기 접디 추다든데 까마도시 되두리
1: 레셀로로
0: 디지르사기라
1: 로로 레셀로
0: 추능도 레시우는 거 나죠 한다 즉 추능 그리고 치마도미나 눔나로리아 단데디 눔드란 조마도나 단당한 조 말라나로리아 직도 망보지 이렇게라
1: 노 레세
0: 직도 단다 개개시우는 추조시리
1: 응응
0: 딘데기 단다 배션 엔진 나로리아 단다 나조 카지야 레그진이 시리 둘이 세시요
1: 어 도와리라
0: 디나로 단다 나조 단데 어디 디가니요리 단다 나조 슈조세리가네 개시요나 디가 나로리아 단데 디슈리 레그진이 시나 고 직도 시요리라
1: 어 저반기
0: 야말레 조인의 조 아 디나로리아 단다 나조 눔조스 그게 가네요 직도디 그도 자줘야다 레그지마도야 진지지리 경시도
1: 어 레스 레스이기라
2: 퇴실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3: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2: 다리키기 센시마디니 변조 롱친 년천대쿵 표외 롱진키 딤주
1: ཁྱི bien su xiang le gu wan ge la wo di chuo la tie xia song ge che za ta de zhu xiu gan de sa wu ji jie bu luo bi ne kong zai ha zu zhi ni yu na ya men de suo ju ge bi ne suo le ha zu zhi ni yu na sa ji ge chuo shi tu ge la ge de ya jia lin na lu na la
0: on ta di ge la di ri zhu gan ran xi tan da na zu di zhi duo le na zu tan de di kurang di ren gu di duo
1: le wo zhi xiang le
0: ren gu di na an lo le ya shu qian bu yun ne ge la jie ne ga yue shu shi tu
1: no le se
0: an lo le ya de bian xiang xi na zu tan da lo ma m shi suo
1: 갱갱싱교시
0: 라괴디 단단한조 개개신의 소동난 시시 라괴디 개하는 시시시 공단슈로
1: 제제제
0: 개제 어디 양경직된디 다디나로레 경체슈시 단단한조 디시리기나 배션디 촐라치미나 드라이메브차이나 디나로레가난조 단다 로 개시 개완 듄리게야 당보다 단 듄리게야 단다 당보 니버스 숨버스 단지 요마레
1: 로즈발기나
0: 아니 어디 log din de shuo ni ki la
1: no le se
0: ji ge ge shuo ni dian zi fa si li
1: no dian zi fa
0: ji zhuo la qing ge yin doctor sab jie du
1: no le se le se
0: ti sab jie ni qiong qie shi chang de ki la
1: no
0: ji dan ne sum dong ne qi dong bu ru shi li
1: no le se kong zhe gu ru ni wo shi ba le
0: ge
1: no le se
0: ji dan ne tan dan zu de ge ge shuo ni zi dong bian su xiang si le de ka jie ni nie ma yin na ji dan ne ti ye yong li ri
1: no le le se
0: da ti suo nie gong bu qie de gong 但他的呢,所以你们不去冲着多了呢,他去,也有忙下来啊,他的地算,所以你有一张,要控制嘛,你差一点。差吧,嗯,那是。你们呢,地所谓,他说了什么。
1: 哦,是吧,了,给了。
0: 都不是不是的。
1: 哦,那是。特别是啊,是呢,根据居心。

0: 마찬가지로 쇠와 검 숨도스트는 한 솔리디아 독동도 놓으시리. 진짜시죠.
1: 아, 레레스레.
0: 디나로네 단다. 어, 겨우주네 자동 변수한테 경 망치하죠. 어디에 주의라.
1: 어, 레세로.
0: 저 쇠야만 깨야죠리. 디 어디 경치 쇼스트.
1: 어, 레스레시라.
0: 네 경이버디기라 디샬. 디나로레 단다. 디쇼레이나. 하나 저 겨우주는 모차 변수.
1: 어, 레세.
0: 쇼치리라.
1: 어,
0: 레세. 점도 쇼치. 쇼디 기랑조 단다. 아, 랑베기야 소다 인진한 녹소다 찍고 말이.
1: 어.
0: 코스워드기나 디링 나조. 저부시나 다 쇼를 톡스시지. 단단조 디와 동구스라 다 급지대야 폴리간스기.
1: 개게 쉬는.
0: 폴리간 다 급지 찍고 챙겨 단다. 버가라 맵시. 진짜 망보 지소 카셀이야 디소리나. 십주제. 진짜 디보루 소차면은 양경원지 두그리.
1: 아, 레레셀로.
0: 디나로 소차면은 기나는 주세요. 권총의 장르기나.
1: 어, 레세.
0: 직동의 열이.
1: 어.
0: 직동 감진의 두께.
1: 아니,
0: 잘라 그림들이.
1: 어,
0: 솔레디안 렉슬리로.
1: 어, 레세로.
0: 솜동의 열이.
1: 오르바기라.
0: 어,
1: 레세.
0: 진지시샤. 내 경우 숨비디기나. 디나로레는 감자다야지. 지리 숙청부터 하시면 돼.
1: 어, 도와기라.
0: 다디네기라. 제네가스리.
1: 어, 레세.
0: 디마지 있는 건 아주 감자다. 다나로리아. 단데 빛 십시차제 디스타제는. 디기랑 저 잘라디게 제임네리. 조야다. 디게 장마 요구 맞으면은 양포 신체 론이 신체 다가라는지
1: 양교 뒤쳐 봐.
0: 어.
1: 응, 레세.
0: 디나로는 건 아주 근데 파동지다 변수상 버루리아. 다 잠들 놈들이 로가리라.
1: 어, 레세.
0: 어, 놈 줬어 셔 말이야. 단단한 주 대 어, 그때 쉬면은 변수상 수로 디나로 놈 줬어 되는 주 제일 팔려 된대요.
1: 아, 레세.
0: 장마자도 말이.
1: 어, 밥이.
0: 다 집 잡고다 장마 쉽지 거리기.
1: 어, 시시.
0: 말아 쉬어보다 그 쉬어 별로가리. 그 장면 쉬우면 좀 이제 눈이 단도 되는 다 그런 가도
1: 가봐.
0: 다디 배차는 이런 좀 단도 혼수하는 시 감자티 자야심 누에.
1: 어 유방이라.
0: 감나로래 눈이 내려 그 눈 조사야 눈교 조교 침모도 붙였지. 아니 감자티 로리마.
1: 너 레스 레스.
0: 어디는 이런 좀 그도 다지 제약 삼로 시는 배차하는 다지 단에 나도 적당히 버릴림나 감사하시.
1: 감사하시. 제시하는
0: 양해.
1: 사바리
0: 제바 차시나 감조한다. 장외의 차시하는 지단에 직지 숨도 직지 시동 진짜 버릴시.
1: 치지다 숨도 내시 동바라 지시바리가.
0: 감사와야.
1: 감사하시.
0: 감사하디 나로는 안조한다. 제시롬다 제시말롬스 여기. 제시롬다 제시말롬도 가르쇼르잖아. 개개쇼나 허거장 교다 민교. 계시교리
1: 레세
0: 디콘제 계교리
1: 레스레
0: 카지양 나나주 딘제요리 닝부 사르스신교
1: 노 레세
0: 도제양 콘케오리 시동가도 제리
1: 로로
0: 디나로는 나나주 그도 소소니체 가도마는 양 갈스테오랄
1: 르제제제
0: 다든주 감은 딘제서시네 사브진의 야도
1: 어 사브진의 스티체 담미
0: 파조기 배조 단차라
1: 제제제
0: 졸라 줘야지다 다니 닥경 근데 제임 하마고자 양 뉘제
1: 老姐们去看，养养养，家里结婚，做手机，做完了，是是是，做了退班，接着办了。
0: 那里，再来三五姐姐下午呢，参不去吧？那里，
1: 嗯，是吧？去了，
0: 那里去了。老老来噻，老他去去了，你没听那个男主这样，他做这边了，所以是读过，忽然给查完是读给你，嗯，忽然让考他的，嗯，记录出咱们去，给他们送过的完了，那你现在他的吹那么看这起，这边呢，干预那是送过的过来呢？到底地址写起了，嗯，给了男主他的。 초고컨디션에 디는 놈 로가리기나
1: 레세
0: 그 단데 류엘이야 줘야기 단다 단수요 말에 소티
1: 어 저만이기나
0: 디 토이나 얀 놈디 좀부 토이리기
1: 레세
0: 그간 로가리 바이스 치에스오에스 시요리기나 다디 그 공원체야리기나
1: 레세
0: 딘디 키규리 다디 나주 역시 좀나 그도 만지비세 니엘이야 가르제우도 떼는 야오리기
1: 어 레세
0: 기나 단다 모제 단다 엔티게시에 니디 놈디 랩토마리라
1: 어 레스레세
0: 그도 디시오리라 모르다니 듄 칠로데 시고리데
1: 디 앙다디
0: 앙다스메
1: 어 제제
0: 주주 주디네 챙겨셔리라 어디에 떼지 갈로가도
1: 어 레스레세
0: 다길랑이야 놈 렘바 갈로가스나 다디니 슈셴소
1: 어 르반길라
0: 다 렘바디 간다 인지미지 어
1: 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天前
2: ཁྱི དང ང ཚོ ལང ཁོར དང ཨ ནི རོ ན ཞིང ལ ཚེ རོ ལང ཁོར དང ཡོང གི སེ ཅ ཡ པོ མ ཡེ ན ཁྱི རང ཁ ལོ ཚན དེ ཞིང ལ ཚེ རོ ང ཐུ རྒྱུ ང ཚོ ལང ཁོར ལ ཅི ཅ ཡ པོ ཐུམ ན ཡང ལང ཁོར གི གྱོན ཅ རིན ཉི རེན ཉི གི སེ མ ཐུམ ན ཁྱི རང ཁེ གྱོན དེ རིན ཉི གི ལང ཁོར ལ ད ཡོང ཅེ དང ནེ ལང ཁོར གི ལུ ལ ལ ཡོན ཤོར བ ཅུ ཐབ ཁེན ཐུབ ལ དེ ནེ ཁྱི རང ཁེ ལང Lor Shibshi Chidan So, Langor Dongkapki Gyunshi Te Kendo Kangnik Yongtu.
3: Tada, Kirangki Senshinbe Lichen Dini.
2: Dimdru Tete Lichen Ge Nangse Lichen, Langor Dagyong Shibdini.
3: Lengye, Lichen Naan Shukyuro Gersushu.
4: Zhishu Lempu, Mangna Yang.
5: Dinja Zhishu, Zawa Yin.
4: Nga Zhe, Shunglam To Kori Nyu Tsele Gedi Midongwa Tha, Kori Shin Chi Zhulam Misongwa, Chara Dongne Kori Midongwa, Kori Donggap Sim Miyongwa Jie Chekyu Ni, Khe Gang Shintu Chimpushi.
5: Tugyo Ngan Chue, Jimzhu Jigsui Le Songzi Xu Ne, Zhulam Dinja Tha, Yerub Jue Sang Le Dine, Zhulam Shar Dong Yongwa Chekyu Gelin Che Di, Dinja Tha Dienbe Zhishu Koryo Ji, Tumong To Degui.

lo namling ge khamsa thada kina chu se simbe le chendi na phenjo long chen nyen chen le khong phege long chen ke jim ju the ji se be nang se lang khor da gyong se de ji nga le chen zo gyong ba tan zalam ye la namling ge nga na chu lang khor da gyong se be le chendi na sa khor ri ri sim ma ki shog be chu zo gu tang gam nge tho la char jen the dong shu yu ta le chen ke din shu gon ju ni lang khor phe ju ta nyam su the le ya lo mang nyam yon tem be lang khor ki rim thu lang je ba gen thu den la ji 제상 계세이나 키란 넘구인 랑콜구지 제베규림나라 랑콜키 루라카리아 다교난단타 당능시이나 랑콜키 균제 체시소기 네튠탄 동네 유비나 만출리 첸테돈 제베규림나라 레첸키 테지 카방창 레고게 구지 초게 숨아 니초 초타 레고게 구지 초게 징아 듄듄 구니 컹종 규제 만출리 첸나리아 쇼능교 구수인 나나 최파르키 세바지 튀난케니 다와지시라지 당능신키 링게네 Pyoge Chinlam Dom Sibe Kyoyengi Dibu Gyuje Kirangi Toshik Haayina Chetigi Nambe Thone Gu Nane Jigyu La Tetun Namlinge Ne Gwanja Yubshu Lo Gentudela

0: 아가네야
1: 我就忘记了，他的印记没记，他也没读书，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的印记没记，他
0: 게라게 땡기 다가란 숨기 응나 좀 놈게 인지디 자유 놈게 두고 레스바 라 레세 타나디샬
1: 다치오 파동지 자유 드라이어리
0: 어 숨고도 말
1: 다치오 파동지 치오 주도 말이기
0: 어
1: 장세 잠담이 로 바지 용 말이기
0: 어 숨고도 말이기
1: 지 용 말이
0: 로 레세
1: 근데 어 디르샤기라 계속 자유 로제야 랑가강 드라이어 말이기 그 잠도 심어도 제 감두리
0: 또 잡아라
1: 다디 갤랑데 데 남규 단데 야메는 뭐 주체 갤랑도 센나레 단데 저놈 시제제 공리 답변하는 시동아도 신체 아디 장세 다만 지제 사바시인
0: 아 레 레스 레제 탑시
1: 요리 요리라 다 단데 카지 디도 안 하나 저 저놈 교령 뭐 마집체 혼도 아직 제브라
0: 듄
1: 다과디게 단데 저놈디 장마 주요나 아니 안 다과 참나 단데 저놈디 다른데 잠재는데 경험에서 진짜 말해 니네 당한저 장만 맞추면은 아니 그 니익되게 주주인들잖아 아니 닭과 자야다 나로리야 다지 단데 잠재심도다 근데 경 안 개차부 자야 락과도 즉 최대 도부 자야 아니 나서는 디리기나 제다네 캔데 숙청부 치면은 숙맹교 네 놈래 사야 숙청부 근데 자도리기나
0: 레슬레세 다시는 이 코랑게 소야 제빈디 고고 여르베스 주야게 이제 고고 여르베스 송구동에다 진디 고고 여르르 바기라
1: 주네 용그리기나 뭐 주네 용그리 다 저로 어차도는 다 디 디리기나 진리라 티치 멘제이는 그러나한테 주놈시 샤사 티치 연제지는 그도지 주시는 야고 여르기나
0: 레세 그래서 좀 먼저 비인비나
1: 그도 주놈시 잠주놈시 제
0: 레세
1: 아니 패티신제 니엘직 제신다리
0: 런스
1: 다케시 질레란 치주 옛날에서는 직주전에 개미주 경제요 말이야
0: 어 레세 레세
1: 너 레스
0: 너 길한테잖아
1: 너 길나
0: 어 레센 죽지바가 뭐 마치스도겐 길아 너 그서 세세 동점시나로나
1: 레세 길나
0: 너 터치
2: 나 봐봐
1: 어 나 아마
2: 단음시 초로친 자지신 대조 마시시 차용기
1: 레샤 레샤
2: 나 바보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녀샵도지 저과두게
1: 닥다리 쇼링이 모자놈질루
2: 모자땅고 말이 녀자처럼이 팅사 모자만배가라 샤삭하고지도 퇴미놈촌라리 아 욕쇼 틸레 나 바보니 지주랑고 대제죠
1: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센도가 미참에 개고 용지다.
2: 그러봐.
1: 지주 랑고나라 망스 대비는 슝릉대 양스시 참음의 승비.
2: 그러봐.
1: 마세 고유에 박소수야 용시라 조사.
2: 그러봐.
1: 나가 아마 참고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1: 다시는 아무니
3: 继续浪过点接着。
1: 지비 카카기
0: ཁ་ག་ཅི་དུ་ཅན་ནམ་དུ་སྐོ་ཤི་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ཅོ་ཡ་ཏ་ཁ་ཐམ་ 마무 바베 수고 대왕의 삼을 키난 지제야 모퇴다는 난다 요마리 아삼 언제 고야 메버발 인지 랑콜 카가제 솔리아 샤우유 바 양교 딱제 최고유 버바기라 로로 리슬레스
1: 네 근데 디르샹이라 에베스다 디냠도르이라
0: 어 리슬레스
1: 스동도 아기라
0: 어 리샬기라
1: 다 디네 디르샤 양나 저 어 카가르 근데 락베티야치
0: 어 리세
1: 저 개게 좀나 디라 쇼샤시다
0: 어
1: 제제 강베진에 다 조사시다 디니니 나로네 단다 겹단 듄제야 작대리요리기라 쇼예요르르지 디나로네 단다 디나 겐라 디샹나 조 단다 로그 단다 덴즈 조사시라 겹이슈나 어디 디샤이라 다 디로 바바 쇼가 양기랑 조 단다 세위나 마음드네야 다야요 말이야
0: 어 좋아라
1: 님과 잡으시 찾아라
0: 로로레세
1: 로
0: 응응 레스레스 기라로 터제나 아니 기랑겔레 드리리체나 로리양나 조 palo kimkyo ki thanda rimi chunta mangu chati na xa la ni khasep shira seti na su gila la ya nying thamu ne toje na shu yin la lo an chamde le di chamba nga nanzu tu ju ge kimpe ting di resi ming ma ki nga nanzu jim ju te tri shive nang si lang kor da gyong shive li chen di shu cham ta xe yin li chen na li ya shu na yin ki sing khen chok bulin ge chang ma ya nying wu ne toje na shu yin la nga nanzu sa kor jime resi ming ma ki te tong khan na li ya je gyong bui mendu shu yin toje na la
3: 好，多谢。老林开始点赞过了。
4: 谢谢，谢谢。老。人家年初吧，特种老鼠车队被科举了，举我一趟。中国古镇抗日人类科举，请你恰上了，明年哇。金色真国土北，电波又把它，环保部队落地不难找。铁外各属南塔人们年初把它，天南极其不住不要超把它，咱家年初车队，车马只挖车队，广木七路巨队，老鼠羊八处。

통 조로 이에 동래게 현존의 냠도 뷰제 토베 피게게로 부르게 중국 신변 유가 현존 연락 유가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音><音><音><音><音><音><音><音><音>

0: Lui, semo kham san.
1: Kham san ge la.
0: No kham san chen har shu na.
1: Wo ji ge song si ge la.
0: Ne se a ji ge san la xie ba ke ne yin na.
1: Lo ge chu chu de ge ge la.
0: Ne se no. An zhen ni chen han chi zhen xu ban an chen long bei pu xi bei song xie di ke rang ge so pe yin na.
1: An dan wo de long de le gong di. Ye zuo zhong wo da. Wo ji yong le bie yin la.
0: Ne se to chen na.
1: Di ne wo ge 주송도 쇼배 소남 나올란 빙이라
0: 네세
1: 뜻인 나올란 빙이라
0: 네세라
1: 로로 디네 우진 노블란 빙이라
0: 네세
1: 디네 니에 워마 스링 섬준 빙이라
0: 네세
1: 로로
0: 나 은타 임벨라
1: 다비 인로
0: 너 샹송세 톨레비세로 난 시덴 자고
1: 로로
0: 나 모토영은 최코인케 대부교제리 세나쇼 난켄키 생연 초보가지 송상네 이메 덤질라네 이나 년단 리센티니 알라 예비유 탄탄네 신리첸키 소종모용을 샘키 송세디 표인스나 샤콜리아 토제나 쇼이 안전리 세나 처지 슈베 데미겐즈라네 단남병은 최롱베 포시베 송세디 황롱은 최 생연 초보로야즈네 이메 수남지시라타 식스네 이메 수남도 깨라타는 신호 추숨네 이메 아주 개선하지네 세바 규제 주고나서

0: 반대 공중에 사제 촉라 촉라 다 사제 튼충달라 도제라 능민기 님께라다 등구라 다는 신기 변기 그 변문 촉이라다 저 하와라 저 소남 통화라 센지 계시라다 준비 드린라 사망이 나오고라다 강만기 시리라 때나 쇼겐 나오고라 네 시기티기 센터 마뉴지 권난다 센치지니니 거네 아니 개머 중에 광부마조라나 시규다 권난다 따서 점진한바 터잖아 시규다 아니 권난도 년다 루지 생기 땅 투신 아니 전지대 아니 차례 갔다 가나인 것 대라고는 리쿠 요한 민주 시규 맞아 랑라소세 차례 유세긴 제부 상고도 왜 민주 시규인데
1: 네 셀라
0: Nezeleze ane dari tadan sendro manyung ki konanza tenji ji nini tone ane tungi shuto masungue konanza ngare senbe tenji ji pagu tiri la ne tan na ande xingsan tawa tiri ne tungi ji
1: kujungi tila Nese to jena shungi
0: la Sa tingsa ane sabja kaseka la sa se xin la sohwa xingde la sohwa kya ane debu ta loma ta yungi ba Otita tsepi ji ane sungje
1: tiyamto Nese to jena shungi

那时间叫我那时间叫我

我们去做过的几个谈，请您可以学会去做阿巴盖东学语呗。对对，那么首先就慢慢能够成功学音。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왕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노디 양기킨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디 키레뿌 녜양 보냥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
2: 看你
1: 人种龙青年轻烈共人见龙青影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치기의 슈비 퓨지 빈들 행기타 Zemni sa jo ka do shubi, pyoge nungji sen hige gong kham sang. Nga li jen zo yong ba, zirin zoma yi. Ti ring li jen na ki nambay nyanam to byu ni. Pyoen jo no jam tse yu gongzi gen gu wa, no bu jam du la su, gongzi ti si jen ni cui go la jir shubi zibo chadi shu yu. Sing nam su. Pyoen jo no jam tse yu gongzi ti ni, jilu nye don jam mi ju lor zu ba ta. Tata ina, lega chigen ki lemi nishu zam yu ba. Tien nang ne, lemi kha jina ya, tesa chungi tang, rangyo jo rinbi, yigen chimu zanyan yang top yu. No jam tse yu gongsi tini, rangyo jo rinbi, ngumi rinne shu xia nang chubi ma chi. No wu jamdu la kong la ya, yigab rinbi lakshi gi yigen chimu zanyan yang top xia. Xiamna tenge ne, kong la jir shubi zibab tijik zanat.
3: 당토망한테 김주기 다지 락시든지 나르진네 배나상도라제기 이니 균접 미랑아버스체 안녕한테 김장이나 유바상스 거리 나 유바상게 다지 긴지스러지 응아지 균접 제도 좀 봐 김장나서도 지 제모스게 멍구냐 토분도 나 도스도 좀 봐 단다 세주 약보레스 강가 로보다 저 강가 단다 세주 양다 거리 랑 좀이마스 시용래 녀상 사제 타고 나로 나로 공수수 너무 망자냐다 야고 요레스 근데 정우도 내 돈이 좋은 아 도시자 아디 야고르 지르셔서 이내 공수세 근데 이메 쉬운 거 추매라 벤 근데 지 주비나 차지 가는 정보 매다 지시라 싱매라 아 이내래 디디 지 아니 쇼거디 가난도 상다도 전에서 쉬 도시지 아 쇼거 쉬운 거 딱다 디디 통신 不 나죠 디제제 안도 로로스 총도 저 제송한 디디 이 사제들 녀사 쉬다 사제 도시지 좀버려 나 사제 도스 좋다 디 사제디 뭐 계장도 녀 고난저다 지 세경 드나제 고 참보단제 도스 좀버리 디 제제다 나래 미유르 진 디 사제들 좀버 있나 아니 지 신의 지 대사를 좀 아니 지 로마드 냐비 내래 배야다 지 니물레가 제서요 고모니에서요 아니 지 예윤에 가서 내가 숨부로 왔다 지 동동다다 지도 좀 봐 예윤에 지 숨부 속이다 지 제스니 매와 어디라 지 내수 대비 비게 내가 루지 숨지제 내하고 동안 어두 세미유르 제브리라 도스제 아니 지게 민소 경관자 안수 되네수 쇼르 철다 아니 공수 아니 민나 두르자다 안데 제브레라 나도
4: 쓰이잖아 내가 지게 민나 가져요
3: 나 단단 안주 공수를 안 해야 단데 여대 지게 민나 니슈서 지여리라 되면 쉬 단데 매라 땡어 있는 안주 부주 냐야 차셔 주는 거 죽죽서 지냐야 그래 죽죽하지 냐야 소리
4: 나도
3: 이제 도스리 갈아 안주 지저다 아저다 냠래제 담고 안주 다즈 신그 지저다 냠래제 호주 라브라제 네 미게 지저다 지다 아저다 냠래제 도스제 아니 디게 날이다 페마토베 저도 좋아래라 라시 비게 럽제 아니 연주지리아 도리 마초다 안저제 양카지 등 신저 열이 양카지 양 무신다 메랄 신저 열이 다 좀 더 되는 경우는 저는 카지 아니 종기를 몇 개 개심을 안 줘다 사실 아니 란조조르베 기계심을 안 줘요리 도저 라제 카시 소수 공수 주제 비게 넘리 돼요 넘리 셰 비게 나 소수 공수 은 도시제 아니 라브라드냐 아니 지게 모두 따지게 라고 동제 있네리 아니 지게 상제 있네리 다른 라면나서 따지 생게 가르가 없디 가르 소투니들이 차도요리 어디데 시제 팬 토상 오늘 저는 야 도저 지게 규제 투샤서 그냥 알아 가서 용구도
4: 안 게라 그런 소소 차샤비나다 근데 소래지기 소유 체내 다 지금 뭐 이내미도 랑교 좀 뭐 이내미도 이제 체내 좀 나요
3: 그래 어 레라 다디 나 있는 랑교 좀 준비 지금 치면 국민들의 더 열이 다가는 신기 랑교 좀 그 당한 저 무슨 전자 그런데 나 지금 당고 더 열이 되네 지기 계급 준비 지금 치면 다 라시기 소라디 지금 그 국민들의 더 열이 다가는 신기 랑교 좀 그다디 의미리네 슈샤나래 추여리 또 균지마다 디마세 아니 계급을 배디나 추샤 계급을 배디나 야 공조시든데 야 추샤 언제 저다 저야 스슝괴 지금 미리라실이야 간다서 그래 통진는 거 요때 충고 동안라. 응라.
4: 린. 비는 차샤는 안 좋다다. 도시키나 주게다. 소제 칸디나네 레디 좀 진행이나다. 그래서 봐. 주고 주베기 지기 미리기야. 지기 배주 당야게 된대기야. 제라딘데 쇠낭 동안 니네게 아니 안나 좋다. 군데딘데 방 우스 쇠낭 동안.
3: 다디
4: 쇠베 규림 나와야 지기 그래서 그랬다. 수족이 진행이나 디고리 미슈고리 니네는 무슈고리 숨네이나 다 디토라야 그래서 그랬다. 급제 돈주대 다 가장 차초보다 진주 야고치 거르바 돈주 그랬는 거.
3: 근데세 다 돈주 지 그래서 그래 진행은 다 돈주 맞아다 돈주 가는 건 돈주 김장게 다 지기 상모에 잡혀야고 유일 디가래야 루지 숨지장 돈주 가르쳐야지. 아 지기 워마인들이 당기들이 뭐랑가 있는데 라산남다시 도세제 자치부들의 중소라 안저 다지기 소야리아 있는 다지기 러부대에서 다 김주 걸네 대서야 되고 대서에 마체 아니 지기 샤다셔야야 김장들에게 배제다야 그 옆제든지 다 상제든지 직심 지하선으로 된대 수고요 다가는 신경 안저 공이 비든지 상보 선으로다 단람으로든지 수고요 매 디네지 디마세 단당한데 디 자가 땅마든데 세가 땅마 응어가 땅마 상가 땅마 딘데 자가 땅마 다가는 신기 자가 품버든데 수요를 응 다디 표현에 대응 수뉴 매비네 단다 다지게 여버치 차버릴 응 다디 디
4: 인증
3: 집직이나 다지게 간에 마 멍우디 이네 마타 슈데 마마 트라지어라 디데 매이버다 사네라네 네 퇴지제 투야 딘데기 지게 펜준이가래야 펜도양은 초진행 안도 수준의 낚시대 송교위하다 균진위하다 펜도도 혼란 중 안도야 도도 레가도도 쟤들의 제대야 안도야 도도 자가의 분배 지게 가래 제지강권전 저거 자가의 분배인데 다 직급 당분이 무슨 뭐 시부스에 쇠버려 다가는 신기다 지게 미리 기타 가래 소리기 아니 지게 지금 처음에 되게 야 자가 당마들의 소외를 응 다도 지금 아주 소야야 다 지게 가문고 다네 치대로 지나 다 지게 낭서도 말로 되는 가게 다 냐자지야 아니 야 지게 럭구춘 주든데 어든데 뭐도 혼자 다 가래서는 지내는 안 좋지 고림네 전혀 전부 나 쉬어서 들을 때인지 혼자 냐자 그림 단위부터 하고 이제 어디에서 디 수준고 소단디 망체 럭동랑 이제 소야면이야 고 추제다 디제제다 지 쉬운 거다 어디를 먼저 세브디 강가 럭동 지 당마당이야 안 지게 들려 럭으지 임바 차샤비나 안고 지 틱다 차제다도 저 강가 천대이 봐 안 지게 럭우도 저 고이 원도다 배제다 딘데 흉을 때지 안저 지게 매우 담바츠다 지 공고는 이제제 가용용제제도 지다 제접에 등조하고 도구도라
2: Lega Khang Shik Che Ya, Thie Che Be Yurim Nang Ya, Gale Mangbu Shik Toya Tini Ajahn Chume Ri. Thiri Ngan Chui Ni Che Nang Ya, Dianji Shubhe Gondru Nubu Jumdu La Kona Chui Sang Sui Cha Le Thi Nambar Gale Khache Yubata. Sang Sui Cha Le Nambi Yurim Nang Ya, Sobo Ya Nyo Si Khache Yubba Tengi Ni Kengi Ayula. Chena Ngana Su Nyam Tu Jikse Nang Tu.
4: Ta Ngan Chui Ke Tuk Si, Debe Yurim Nang Ya, Mangbu Chik Ndre Si, Kunda Chi Sui Nang Yu Na, ओ या उस से ना शा सम्मा तो जी ठीक ही गुरीम को ता हाँगों मार बाल ता ती जी कुंडे इन्हें में तो यान सोचो ना हम भेजो चाहे इन्हें में तो तो जो जी सुबे गुरीम ना हो यान कांगे मंगस तो मरो
3: आते रेल ता तो जो जी जो मंगु जी ता जी के लगु जी नरे चला घरेंगा भी ने जी कुना जो होने जी ने तब दे बोले जी सांबर ता कौन से जब तो आ संसार जियर मुझे तो ना जो भी जी लेगे चाहे जी चेतन दें बा प्यूगे ताको 지게 드네지 소고고이나 하장가 강가 전부 요하리 지네네 급제도 된다미야래 개보 아니네네 비게 지게 지게 수두이네 아니 지게 제시번 리디게 지게 비게 야다 지 고림도 무슨 야보여 봐 어디랬어야 아 델리야 지게 십자다 된바 아니 지게 남규게 다지 공이 비서는 데서 저리 러고서는 틱다 찾아도 너지 띵루다

0: 那时候呢，用过药嘛，都是干个老的呀。那几个，皮革菜的店铺，我顶这是过药。其他顶这些药呀，那几个没得么呢，两个几年前的，俺们有人不学过药的，不呀？俺们有人我们呢，几个咱们这顶这些烧过呢，就是天天那里点土过药嘛的，干嘛？俺别那几个，别那个干嘛？等就叫就随便那，那我们不给介绍了，这里别点点下面就，当过药那几个顶这些烧香过药呢，当他妈人一呀，开始点过药了是呢。 人民梦是点过的，当个能行个，别叫不离个了，干咱们去听过的。现在你不点那些贵的，过得都是提车子的些先过的。哦，第二点就，俺那就过小了小啊，小啊说说了呀，解决蛮大小多了。等着超了超了，说说解决蛮大小多，提车子都做干个，俺前天就别个也跑了催过啊，没有打不着送东西。俺开机那送么大的这开些呢，俺那几个别家都做点些，俺们到等着那点些。
1: 他这个都是这些别这滴滴滴大锅，底下菜哦，或者切锅的，等着这个空菜不就熟锅了？哦，等着吃了，刚刚蒙古去了。嗯，
2: 他都哦，天嘛这边俺就他吃了一些别的嘛这边，这个经常最多是在那个东西说南国头上把几个生菜，但都蒙古去，这个吃了南国头上面熟过来，那不全部有的。
0: 哦，他熟不了吃下锅，那给了他的那不全部要的，那不全部要要过来，还是那几。 上的那三个月的都应是我的，上的那几个大的那些可多的家伙们，大的那些那抛光家伙们，可的天了的家伙没过的那些，这俺让他没过的要不还没，我的那这些，的那样上么这这边的上包括的养几个狼过来，第养几个牛过来，或几个养个那草啊，吃的多，可是个家的马下养个青骨肉，当我那家那些上个月的，嗯，那大概能行个三类那呢。 在车上都是端着上班呢，我们去年不好了吧？我们去的多运输过来，我们去的生意也不对接，俺那地界些，俺过了去的地界些没咋涨的，俺我们去的业务的，我们去的多人就是多人就对，俺别的也没开那家，他这个马车呀拉手过，俺那这个开下拉不拉不的，拿了那的去下的拉不拉不的，过上上从哪里呀的？别开那马家，俺那这个些呀拉手过，等这些，第没车在了，媳妇女过了是个多，嗯了，就当这个就那的。
1: 做过卖的不少，不得点个的些，
0: 嗯，别那几个没谈钱，人家吃的都生着，当这边呢，俺那可不些的，那我有点吃的，那看到了买着的吃的，说那我有点吃的，他顶上，看来是那送给不起啊，俺特别也不能讲讲，别那了，你买单这个嘛，那个学工呀，什么的，卡了卡了家呀，什么的，俺进过了工呀，什么的，俺都做也不要了，我顶这的俺就碰到也不多，没得没些东西钱不要的，都在那里，但那俺就。
2: 三个来个，说的对，军都接的，我讲呢，都是国，我讲个七头七拉七头的都是七拉门头了，我，看来军人不接土木多少啊，当这些都上班啊了，我的，但是不来，搞了干咱们去纽约去了。那他都去哪去？他公司的租姐姐，去哪去？他年过个忙错忙，我记得那个呀，这个，那时候那段他是特别的什么？啊，你，可能就跟这送的多，所以我们用把朋友都有。
0: 骗到钱不穷了吧？那今年他真给了这个阿婆出毛个呀，是吧？今年叔叔了呀，老姐姐家是吧？你那给他的得不起，叔叔难的。人，他的卡拉干庄就偏套了，干脆，老些的讲解，他可能是新来个学了呀，你用不啥子钱哟，反正我那讲新来做这，你低保了呀，你老些的讲。 俺这点心急的，这个家是没比较，或者可丢药了，可丢家是了，得嘞，这里没忙得嘞，有嘛的呀？我顶这是那姐姐，俺那几个工作我那讲，那几个好不是搞了小的嘛，那嘞，原来嘞，新来个小的呀，那可都亲戚叫过来个，得要许多是过来，刚开始搞许多了，哦了，俺这点那嘞，我有点做什么这些，俺看见呢，俺那几个是过呀，我或者啥子都打开去，别说说那些个，那几个菜是淘不来。 人家就说叔叔说说见不了叔叔说，哎，要不吃个多呢，嗯，人家陪用不铺个了，嗯，热了，我等着姐姐，她看几顿的，洗个这多啊，要点点下，点点下就点着叔叔说工作呢，那来是多啊，俺这边讲的，要是工作啊，叔叔说哪里呀，几来姐姐没看些子伢，叔叔让给陪我了，那我都是在带呀，等的，我都是在，她看看了干什么去？ 好不是干的呀，就是民办公司就别点什么的了。现在演员民办公司骗到俺这老些的上万买卖团的，每年六个了，每年了，每现在那可是亲戚的。现在公司看见那保安队啊什么的，就那边的保安队边的没得没自己保安的，我那天团团主要是开幺马路啊。俺这老些的没得车上，可是先拿钱的上去上万买卖团的六个月，那就不要个那点的，这不得厉害怕。 배주 단 토비 잡라 제 토비 지금 낚시디 근데 카 야채살을 쳐지 아니 요번 받는 낚시도 다 안가란지 매배 샤베르네데 마동 낚시도 먼저 심슈다 배전도 원래 지유다 이래 단다 지도가 카치 링시 만다가 겐베 안 고마는 비제 야 델리아 다단 담으로 셰제 야 부루 카지 냐스도 멍부지 야 졸라에 진교여다 딜레게 병어 지죠 마세서 레게데 독자린다 더러 티고네 전에 칠무디고 따와 인소도가 고로 열샤도서 가르에서는 뺏는 안주 최지내질 차샤비 있는 레게데 독자 입이 있는 하고 샤야데 당고 사지빈도 공부견제 코란게 차고 나신죠 단데 사지 공부란 제야 요래 잔잔야 총고면 되지 응어세 되시지 데 제시 차단 요래 손에 저지 주디기 됨날레 거 요래 로주 차단 다가는 신기 지게 절 로산자고 호랑게 샤신죠 다디다야 세상 거리면도 면담 갖고 제스드면 된대 샤신죠도 다가는 신기 로버는 부지게 샤신죠 고인도 된대 지제 가서 갈 된대 지제 지게 겨우 담보서 멍부 있는 제샤베 된대 멍부도 안도 지게 낭슈리아 디지네 있는 안디 노샤 고제디 독자라서 내 배도 용서 넣어든 저리도 단다 사전에 비게 라마지게 디게 고알련 제시 효제도 디게 가야 안디 인지미지디 겨럽도 드네 중보다 지 인스도 저간냐 디샹 거야 안도 저 도저 내 상보 인보다 도 저간 이제 해 먹고 좀 동안 카 지금 고마는 이제 디 안도 라시 괜 전부 지 개야 개되도라
1: 어
0: 맞지 이내 안도 소소 모두 다 좀 제제 다 지금 매우서 안도 로스 개 내제 지겐선이 고저디 양다고 지금 문제 지도 안도 되네 다가도 안도 모두 모사게다 안도 냠마고 제고 문도 안도 뽑기 이제 디 야버다슬로 장고슬로 디 제세 개유라
1: 이네 소재 유보다 니네 이네 소소기 직숑기 티기 제시기 돈줄이야야 야보치는 모습이나 뜻이 용야요 말바
0: 상원에게
1: 아니 그래서 초니게 돈에게 간다 연대 야보치 보고요를 좋아
0: 제셜 갈아다 도저치 도저 연대 매비에나 도저 미지 레보다가 아니 지금 면접 삼 도스제 냐마 배워가 아직 먹고지 풍부로라 어디서 나지 제시야
1: 하고 동안 주단다 티나 저기 소재 강디나 용도 좀 아니 디 개고 침벽이 뒤인데라 남산 디 티난도 간다 의미리네 슈자리아 송교다 군진 체규리네 쇼뉴 겸네 수균기 소재 달비 동구 제제 희진비나 송남에 가면 들어봐 다 디토네게 아니 기난주 무튜제게 근데 소래다 지기 소재기 디 야 야르다야 이네임도 야메나 지기 망소 망고치 디나야 뒤나야 이네임도 디토라야 통어 그러시
0: 다 디갈야 간도 수수 온데 진짜 모두 배제 제대로 지며 일 가래선다 지기 간저 파르야 이나다 대야 지기 유고고 전자들의 망고치 서 디저기 제시 등기율 다 가래선 디저지 유고 전자들의 서비나야 예용기 미 망고치 레슈제 콘소 지기 가래 쇼라야다 지기 먼저 주제들이 되지뇨 근데 이제 뭐 유고 전자들이 공개보 여봐 당고 멍시디 야고 먼저 쇠드네 안에 주제를 된제 공개보 소야 근데 그 체지 된게 유열라 이제 니 예용 그 되게 야 저에 받는다 레슈 중고로 봐라
1: 응
0: 어딘데 이제
1: 세게 노디온 코나 저기 아니 지긴가 저 표기 때 디데 절라 춘주딘데 냐 사제야나 니
0: 못 능도 어디지 샬가 저 라시들 빼 니 못 능도 이내 안 좋단다 방쇼질이야 코나도도 피디 좀 봐 저기 절라 좋아 요 말이 아니 디 좋아 요 말이 피기 좋아 요 말이 안 좋아 절라 내 망신 아시죠 장자로 좋은 좋아 안도 다 안 저 쉬고 저 잔다 디 디 처음으로 디 자체 뭐 요베 전화 좋아 디레 손자 안 저 유고가 다 전제된데 아니 지게 남자 카만 붙이 두 삼다지 저제 잘고 이제 아 디 가셔 주제일 때 디저게 제치위 다 지네 안주 수준과 라시디 균지다 니네 나지 딩듀도 저가야 아직 처음으로다 제제베 거고 도지야 나는 숨내는 수준과 다지 크르보양도 선내면도 딘데가네 삼나다 안주 제치슈도 소리버들이야 아직 통진화다 대 균지도야 제가야 지게 수순게 지스러지 어제 제도다 지게 수순원에 되는 배제제도 재미
2: 생남소 공통행계의 센트바티니 편조노점 체육공사 경고아 노부점들라서 공사티 시체내 최고라 제르슈베 접부티에 티린킹안치 리체 시점타라식이 리체인 조정바타 좀지바 체린조만에 탱계냉안치 리체 세나발 토체나 슈구이 나나소 지메 리체낭 양겨지요 탱계 구슈난고

보디다 카제브레스 다이종다 리퀴 쿠니 니겐 주간라 파 로제 쿠르자 레 더수 응화화다니 지군 종기 장송 송제야 침브레스 쿠니 니게 강교 추세 베주 제자 람타 레워 십중업주 유베살이야 축스지 레브레스 대야 장송 송리 가바요레 세제 깨지 뒤드자마 미지게

0: 제산 인지 민지 원제 쇼유 도스케데 시브리스 모디게 날이야 때메 탁주이 계지 가르샤 유비이네 녜데야 레샤네 티그지 부추로 레소나 키랑살이야 텐텐 주그시
1: 도스케데 시브리스 대중게 재능아 떼지네 랑자 초용기 도스케데 시에제 모디다 카제니 고여치로 친제 리클이야 다리랑 배치치야 두지시샤수 단다 콩가 아말라가 이신 나려야 데메 시에그두들레 랑가 콘텐디슈가 팀치구다 게시 몰라디게 콘데메스 시에그두나 랑가 아마겐고디 니긴 돈다지시 이넬레 아마겐고디야 견지 마용지 오르다 니야야 용제 마니스 시에두잠바 랑가 참샤 오르다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레그유게 쿠르신 나라네 더니 뜬제 기베 예윤일스 고연나로를 양 주부다가 민자디날 때냐 마드슈 두스크데 게게부다가 아마 견고디 남자란 수힘발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리그게 민부부지제 더드 잠바 아니 아마 견고디 남자 침발란제 저라키라 카르숭고요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리그게 나랭 샤솔링 롱고 나보이 아주 가능 힌제제 공선세 덴디슈가 요미 랑가 코디 게단제 용비이나 라멜링산이 게시 치로리아 게단마요나 니에 강고데 메겹제 견주 난다 규자라 창물로 밍밀 동구이 드드인 겹지네 치다브리 딜랭 겨 치로 게단슈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아마 견고디게 포구이키라 딘제 마순다 디인비이나 따오저고 추바 이친기 나리마도 공순신기 나마리
0: 두스크데 시에요리스 리쿠게
1: 랑가 고치로 깨던다. 니 공원신기.
0: 두스크데 시에드 잠바 아마 견고디게.
2: 유고르 친제 돈도 나리야 로레마송.
0: 두스크데 시에브다가 리쿠게 떨친부디 남을 철기 체기. 니엘이야. 아니 갸게 찍부지 떨가 루드 잠바 아마 견고디게 뒤는 요한제. 코거드 잠바 리쿠게 가르시여레스나.
1: 랑가 랑가 고치로 깨다마요나. 니 라스규라이.
0: 두스크데 시에니 Tarichirdu zamba ama kiyangwa di xieni saygan liya yichinbaris. Gabdu du zamba kongsun shen chilol kyu yonje.
1: Chimin long me tinje chiyag donda gari inba.
0: Duskada xiega yoris. Donda di nyanga nalol liya menjor zochang chene tutab chung. Wanbe rizhi nindrup tsams shuk. Zangu gokar yongne matok na. Chueba yichin gochir tunmisi. Tinje xieni chiyo inbaris.
3: Gapu Guri Putu Musungwe Junku Chakjian Zum Jung Siake Chungo Dumgu Siche Zam Chudi Gunki Niawang Gupe Gur Gurji
0: Sangan Namaso Gonglan Namaso San Jubadi Yimbi Yina 중국 작전 점령 시 공덕이 충어담 규세하고 점중디 리우 갸다 주민 아바들이 디딩 스웨지 강세기 중담리세 신잠다가 시의 레센디 좀직당 중부 저죽 직수 창마 다르게 양배당 17000권 안에 스대변 줘라이 탱디 레센 슈차

0: ཁྱི ཙམ་ནི་མ་ཅིན་ཉི་བ་ཇུག་དེ་ཅི་ཧེམིང་ཝེ་ཀི་ཡུ་སེ་སང་གུ་གུ་གེན་ནང་ནེ་ཡོང་ར་ངོ་ཕིབ་ཏོ་ཁོང་རང་ཉི་གི་ཉུང་བར་ཤིག་དེ་དེ་ཁར་ཆབ་ཤུང་ཤུང་ཅི་རུ་ཧ་ང་བ་ཤིབ་ཏ་ཅི་ཅི་སེ་བེན་གི་སྐྱ་ཅི་ཤིབ་ཙམ་ཅུང་རིམོ་ཅི་ཏེ་ཅུང་ཅི་སུ་ཅི་ཅི་ཤིབ་ཙམ་ནང་ཤི་ཙམ་ནི་མ་ཅིན་ཉི་བ་ཇུག་དེ་ཅི་ཧེམིང་ 초바탄 좀바뷰 간이 뿐조탄 로바뷰 제시 데리 슈에 차당 이게 차바법 조시 점중 디신 비지 해밍웰라 제로 책동 국경업 중의 손류 프리츠 차가 토발마세 조 점중 디 총재의 대니 제로 책동 국경업 중의 실류 노벨 기 좀리 차가 토진 콩 기념자 점니 유주 강사 개발 투발시 해밍웨이 잠출의 투무 민비 믹스의 개주 침부 때문에 중루 소리 양신 주바장의 카세웨 윤댄 분기 추구 시소 준대 망부 뒤치기 매도 당외 돌아왔지라 점링 중리 루규토 제지 라나마시바 전화제규 냐바 개부당 타의 자수 시비 중디 뜻신도 대부식이 임바 대낭 쿠바 계급기 냐바 개부 샌디에고 세와 시키 냐마 개주 캡시낭 냐지 마투베 타마라 코치비 냐지 마린직 진투병 냐티 치다 취네 냐바 지송기 추충 갸수 띵도 닌숨 추지 제송 냐탕 쳬바다 티네 제송기 냐티 세네 추충기 감도 담디 치록베 람파르투 냐도 센기 그와 팅마 충다라 추거 로립티 냥고탄 냐슈 냐이 게르 제레 사메베 고르 담두 체네 치유브시 샴라 헨게네 아미지게 랍신기 좀바보 어니세 해밍웨이기 잠나와다 페노네 비이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슈베 점주 링모 냐바게부당 타에 계속 시베 류 숨바티센로나 거뒤니 숨디 정니 케마르듀듀 치글럽 팅 당부 겨바 쾌마첸 팅아코 케마르듀듀 루링기 유바다 거브리 세모양 린징 디니 녀주 총총기 땡도 주카루 규르웨 레리 키투 급기 니 주지 배질 집어디 코당 제디 켈말 류니네 송디 그 치글럽 야구 축발은 얘기야 세봉님이 코당 집어디 냠도 유튜 진나 괴바 유치 신의 담마오시 군이기 세모당 양민은 남시 냠바당 체바 작자 롱숲기 최도 야수 띵라 류치 신의 계좌 슈진 그바 미투 갸츠 띵도 게자 미슈바티 록수 상부식라 지워시 제송케 남바군도 테다르 인샥샤 치바다 테송월 치미 다팅 그 게체 수랑 순부 메소월띠 그 셈낭 삼베 담 자튠바 팅감미 그 네 치글럽 갸바 미셴기 되나 마뇨리 삼니야 나라뇨니 메베 네 나월 마샥바라 게제 슈간 시기인 ngay yubay mir chuy nangdu lungting yubay te konzor gaysi shukirri. Tadun yukzi bolyo sangyu konzor shukirri ji jatunpa me. Kyo yi la, tanda yukzi bolyo jintur te samlu tungtu maari, tada samlu tuanji konen tingdu juwagyu bati. Ngay gitu yunay chibay laga te tingdu samlu juwagyu. Nya kyu te takurdu nya chenpo yulay shindu chi. Ngay nya chung sa shimbay nya pangsu qu chu ki qu le che wa xing ma duo zi ma tu bian te da ta ring bu sa ge ge zhu qi xin du la ge ha zhang yu bu jia xin chang xia ki chuo su zhu ge du ti ring ki tu di da ngang qu qu yin nam yang min na ding ye me to be nga de xi yin nam nya ke ta jia cu ge wen xiang duo di mi ri ba zhe wo men bu ti da ki ka wei lu zhe ri zi da ri zi tu ki 템보르 갱싱 강리당자외 춘진 돈부타 릭 소주팅나 임바당 ཉེ་ཝེ་ གི་ ཚུ་ཆུ ནང་ དུ ཇ་ཅུན ནང་ ཆར་བར་ཅི ཐ་ཇ་ ཆི་ཏུ ཉིམ་ གུང་ཡིན་ སུ་ ལེབེ ནང་ནོ་ གི་ ཆོ་ཡིན་ གེང་ ཆང་དེ་ དེབ་ ཐིན་ཟོ རིག་གུ མེལ་ ཐ་ཇ་ ཇེ་སོང་ གི་ རིག་པ་ནི ཐིང་དོ་ གི་ ཚུ་ཆུ ཅིང་སུ ཁ་ཏོ་ ང་ན་དེན་ གི་ ཝེ་ཤ་ ཆེན་པོ ཁོ་ན པེན་དར ཆར་བ་ད ཏིང་ཚེ་ ཡིན་ལི་ ཅིག་ སར་ ཇོང་བར་ ཅེང་བེ ཐ་གུ་ ཐི་ད་ཤི ཉ་པ་ ཚུ་ ཉ་ཐི་རི་ ཚང་མར་ ཉ་ཕང་སུ་ ཤི་ བེབ་པ་ད 텐조 칠총와 냐센단 지급 신의 대다기 치주 명리 배발치 티튜 대다 추난도 진행 님의 신도 차외 제송기 징비딩도 차슈슈 제바다 주동신 동신 뇌주 티버지신 개배딩니 풍나찰 그 일라 학초 티니 칭나 지기도 소수년나 지기도 뇌다 강배 좀을 특유 고라 직진나 내수 유튜 마라 니레 세도 원디 디린이 님 계주 장아바 임비에 닝칸링 냐야부 징귀기도 냐 대체 그 특유의 후리 때바다 대출기 충의를 튼베 육부 쟁구식 홉디 추낭도 팀 그 랩초 랩초 시마신 자중기 띵내 야와순 랑디 주 요즘 치도 마주 그 락바짱디 특유 팀바다 티칼레릉아 락바 예배 태풍당 공습기 생투질 태규 담보 대장 매징 슈깡 대장 매바 초르웨 흘류난 송지 대 라리앙 귀삼체 텐규 담보 매라 지부양 매바 대규기니 인슌 갸이 징수 냐치 말린시키 제규 제모탄 제규 땡기 냐서띵 사신 유엽다 라시기 쇠베 제규 티니 냐충 펑수시기 고네 픽디 튼 유베 제바시기 임바 그 세버도 제송키 디자 큐브 대규 지원다. 라과 윤베 티니 유베 띵네 칼릴르즈. 다자 티니 그 조미 생네 휴규 제도 주초하지. 냐라 틴슈 띵주 자면 초르도 주금이. 그 일라 초가탕 타링부 디잠 취베사르 냐티 단디에 따와 차룬 중외 속도 하잔 침부 유행이. 냐라 냐센 시다 시식 키네 시다 냐센 텐조 쇠바 쇠장인 케니 인지 추게 징수데 나무무기 추창면난도 대유 면나기 추도 양결 고와시 권네 실로 용디 대다 소아 냐 콜랑면 충신 디자 큐뷰 텐잠 재난 총체 쇼자 침뷰 직 텐징 티튜 냐세팅기 고식 제규 띵네 과 각부 중와 인해 티네 네 주지 양 메바르 제송기 쇼당 양결 고와 시교표 냐센 딘주 치마 식놈다 대다 좋아 하잔 친부 민두가 대다 쇠바 인도를 소다 대도 냐펑수 디유 당라 시싱 좋아 친부 딘 냐라 짐순당 친나 치메그 대다 소식 지 자퇴범미 그 태풍당 공습기 생투 태규 진내 구디 대바당 뒤초 대당 태규 현티다르 주추수 다월치티 냐티 사샤 토잠시캄 마잠시도 개주 제유발 니베칠 대지 라리앙 마라 데뷔 텐잠치 제송기 티 냐센라 소데미 티 냐센사월 근초기 초즈직 지 라툰범이 티 냐센라 소마드바라 개주 치신 침보다 제송기이라 내주지양 메나차르 그 냐티 깨겸네 조미시 티 깨겸네 멘주와 남게 메갸 킨세리 냐티 고와 고신유 나마 제규 신용와 냐티 태도 첨부 녜유 방시 지시 티체 태규 칼릴라 규잠 체바 그 초르웨 조아피 그 티타긴 카조 규신유 버시 티 냐센라 소띠므니지 지시 눈총아 첨부 티나 차르웨 고신도 가와 줄바다 티제 콜라 슈크자 침뷰 티나 중중신 티니 신두 지외 이체가 티니 냐 테랑기 지제기 제바 인베 그 락발류디 특유 말 교수주보다 마마마 코나 교수주진 주미 특유 토바 티니 추기 진니 특유류 마시크 태풍당 공주기 눈슈 충외 하람 출기 매기 대 제송기 조문생네 양시싱은 슈네 주급 콜랑알신 지부유낭찰 그 T tīndrē yākwāla ān. Tē, nyāsēn kē nāngdū sūrlā chū yōpata, tē kēnē gēchū chī xīndū jīxē. Kē yīlā tē kāchīr gōnē nyāsēn kūrmī tūngi rī nyam. Kē tām tē rātuanpa mē mē tē, tēnē chāwā sāngbū shī kāne tē zāna tē tūngi mē bā kē xīmē shī. Kē nyā tē chī lū yōpa tōpata, tē nyā pāngsū tē kē nāngdū chē lā shākwa kē tsūr yāng, jīzē yāng tū chīn mē. Chichel, chichiru chimbadang, ku taigui chimbulu. Ku gabshi rin, tepondang gongzubgi dengi nunshu chiru dangwe na. Taigui ki dengi jizie chui jingbar chiru chin. Ku, di nyasen la sotabsu, tatangye di shimbu chaya di sar jubigin, xiexie. Ku zumyu singne taigui ma jor jubadang chabji, lakwa yunba kyangdi, jumi taigui tingegi nimujik 这个特区的居民特区参观人了谈不到可他家车子前行可了明日的居心别特区参观地区特同人在阴讯十九月别特区松居民数接触着去可他从全部所当行不起来的所案谢谢可以了所案提到了这个节目区的人的数的居然随机的提醒周边人也听说
1: 去给绿了你卡拉族书去按。这是去让车子擦松了去了三十元人头去歌声两个对岸是这天不灭不的老板你不西书抗疫对内特区天别马吉天突击对门天不的崩了给西书有个对岸了绿给机车给出版前行崩不松有心人命啊特区七天不是 偏女既然没穿完了，伢提铁铺街给你去了。这送给天你，是阴村即将天突的车。可特区还将汤不约不提呢，伢钱真够了，钱都随不行吧的。可提改变定度下呢，学者前边天边，特区他们行穿完了，当下穿呢，铁定度确定将天去。天气天冷，穿难度人心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丝
0: rengi lebo tsup jitup che xing. Kwaak du nene nyayi tinshu sewa da. Chuchung tepuru nupchanki cho suku. Nya chenpu gechi zamiya me dupara gechi cheba da. Nya tang chunyi xinjamki chungyu su tepuru gyu. Nya sen xienga tadung chu nangtu yoyang nechu mebe kaya che gu me. Jisungki puti digar yuna chicha. Ngara nya shiki zhushin yuebe tagu chabutakbe gawa tongtong shikla gyurtu. Nye soktu ki ti tiin gwe la gwebe tuisu tila tagu lyoku. Namge ma kin, ti tadung dun la gyechu chibali chu ting la zuki mindu ji jatun pa me. Tesi ti chu ting la zuyo ina nye chidar chi gwe sam. Nye mi shi. Kesi ti chu ti tu zuyne tikar hiwa ina nye chidar chi gwe sam. Nye mi shi. Wendi nye nye bardu jikra chi gwe gitu. Nye jubtube chawa mangbu yu. Kui gebe dingi tegui sunwa ta. Nya ti chu nang la xari sikla zhuwa ra zhutsu su da xing. Chuchung ni temi ngang nubchang ki cho sugu. Zhe sungi yi la dinja che na te sui tu. Te dinja si beti che na mi jik nyam. Wendi cho zui xi song rung nya ti ngar xin chuchung ti chu ne zhuwa ta. Par tsam me bar gya su chenpyu nang du ge zhu che. Zhe sungi ngar xin gebe dingi tegui tambur sungne de yu jing. Ke, nye di ningun zin tup chungyang tatung tong ma sung xie xie. Ke, nye di zin ma tup kong le zasha mar ten di goyu ting du tambur gup jing dambe jawar suksir dangwa tang. Ka gombe bimu sung zu di sib ngang tegui le ma toba che xing. Chongguru kwaak zui chi tup che batang lakwa jang ni chutam na. Kui chutam ki kipchui chi ne chuchenpu tungchi chungkuru nye di nye su. Kui tarxin zuksele dune, longyur jibe tarxin ki tingdu dede, jiyang mesimbara tuchui kutab jitub kona che. Kui gyabcho su chir datu gamse chipsu zamiya ngunju mebar kursin. Kui yila ter dume, nye hawa ne luawila dine chukar luatub. Nima shubar tatun chuchui nye kui. 提供了让亚尔吞用样式。开始提提到了马前呢，你们下落当切记吞用的。我讲了纸面不当，我让说不通了书当电脑切记。亚提卡了这句特别讲，问题听说全部盯着娱乐机，亚提全部盯着新媒体嘛。亚提卡以这句机这句了说谈不得用的是，提通我学习。你看的的今日是月吧，先不学习，听起同难之样。这送去南开干嘛的都是七八点呢？伢提参谋几个师傅，卡车等南车就是买不通。你们学习那么些长途去不通，这送去改不通崩了。电信跨别干不接电器，我去干的程序员。人气退缩，可伢先入坑给电图个别诈骗学的。你为给我都站内干不得。你们书记可诈骗经过几天天改变定度要行。可是不是难听你他家差别定给特贵给我都就。诈骗特贵给我都就被可姑姑切的冲过了念瞧不得。贴到了心度得不妒忌写瞧。出个的切到了样得怎么的妹妹可然给钱呢贴哈将得不赢呀。可以了我伢提了几句这样名度，伢提讲阿拉几句这样名，提顶着是可能现在穿你个了，他皮这样名伢，听起去伢浪的初学级几年，持续多级，干嘛的呢？去做出大大点名了的。特贵去差别顶呢，去顶度书本呢，怕得去这面为的难。伢当初年提对做过了土气。好啊你老为讲三不提怎么办呢初军期可你个下教书接入可惜可以了可是你的你没了策略好啊你老为没人呢俺就下下了礼拜你这样开的你的蓝球云门呢你初最开始的难度老为通往你提人给有罪不利年间前面就这今日穷民先马松两个地期间的龙平原呢，几乎是用我度娘。提这口气了，大伯家那听奶奶对的，却让他的主心别两个的三路忙怎么通行，却让给两个国大差不停着钱呢，几年之安娘。提这口，菩提第个月那几茶，我那弱着气度。菩提，你最顶住现实就缺个人，这扎吞不灭。可以了，所以呢，赶快掐机，几步丢住民度讲。第呢，有的没把心事呢。吕宋说起，俺二伯土让彭叔出来没情况，这就忙起不起个，忙起不应的，却让陈不烈三对美容二伯土下巴三个，忙起不应的，是可气了不给。参谋错把你出穷给吃死用我的，听你给彭兄叶子，就突然这茶不可脱，错把破的就突然这乌肉肉茶不当，莫提。去多着呢，误参我得不行，可莫行。可听你个穷不读，听你给在教堂怎么接近，这个热心度。普罗尼堂找我了，听你呢，你搬着人这些。提这可让给送外年轻提了，可让年纪给。可以了，听我呢，普度穷心，我呢，我才是期望嘛噻。提罗卡翠因不虚心女，俺伢都全部盯着点点怎么用了。恰住我才抵达七位娘娘爹娘同满用提心度将为出个了团队没把营养食提出个了团用那只了杨明呢拆中

마치 랑치 리냐. 그 푸디 디거 유나 지차 지차 튼바미. 그 일라 면디 푸디 디거 미 교란 직불시 대외 치다르양 교란 특유 죽슈 디치 수치네 남세미라 마두바르 디제티 주미 특유 차바티니 친구 냐. 그 대달치 면나 번유 격투 강의 치신 팅식 야진티 귀삼 체베 곧 게디 동말 숙징 미끼 와도 마스 그 동래 창말 튼중 왕매 띵도 말립 공라 킹싱 깜부르 교배나 그 속분 눌잠나 총골 로아디 신기 주쇼를 니니 내수께 그 자폐 레과 켜마다 특유 습습난 착딩기 내 신식도 누르싱 착배디 땜발 체라 담부르 수네 습습강 냐티 틴슈라 최다 체지 락바 추유낭도 짱내 주총 수주 체배 뉴르체 최바체 그 이라 냐티 타긴 루프르 규잠 체균 지이남 냐티 튠부르 부르에 개바르 태규기 다르잠 체바르니 대개바 난낭신 서기 메바 메메시 웬디 틸라 시슈 체잠 유룽 추종디 추신 코나 치나 지르디 민어 역차랑 시 유세 장세 수신라 나라 태도 주민 태규 망부 예배 태도 대바 친보 제거된 지유냐 그 개중의 냐라 내처럼 무시 발도 배경 수저 지시 지송기 일라 내체나 냐 태장 아 무시 발도 나라 조라 지기 리냠싱 그 남세 주고 다제 갸린 샹니 뒤인베 넘시 하장 창워다 그 소프신기 주쇼다 잔네 최국답치 그 일라 냐티 치잠 큐투브서 내장 대잠 쇠투브냐 남어 중 세도 친세 터규 장네 추낭투 쟁투 추중 팅뷰앙 귀신 쇼베니 쉰기 니술도 퇴만일라 니슬 태가라 제송기 뿡바윤베 땡투 추 공토현계의 생시 나와티니 아메리게 랍친기 존바보 어네세 해밍웨기 잠바다 편논의 표계도 법규당 중지 양뒤제 슈베 점주림무 야바게보당 타야자수 시바티 류스무바티시 생일행계 땡디 대생 퓨스무인 대생 제주당 직존난게니 小雪라다 십시千古文明安拉시天界修典家国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

0: 다지 산다로가 당을 집에 럽상들라 강배 대전 정거 공래 부에 있는데
1: 예스엘로
0: 엘로가 집에 손나 드시라 도서 다 신동이 생에 용고라 부에 야지
1: 예스엘로
0: 너 지금 아직 고시는 거
1: 너 주된 자고
0: 나 도지
1: 너

Hmm,

那时间讲过，那时间讲过。

너무 튀어나온 출근기 대구 유지들 세나 쇼난 캔키 차조 채널 자스라 수녀코네 이날이 센조 용모 쇼부들이 샘치 소시디나 페이토 쇼유베 파미니 탄다나시 나모케 파만 행결 표제이나 나무 소치리노 유튜브에 맨드 쇼인 소나시

계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강길이 디기 좀하나 강길이 누디 양기기 디기 남양 좀 배치 나이 민주 키레뷰 니양 보냐

겸자, 두자, 럽자, 두자, 잠자 시소기 급수 중후에 자치두와라 자치추 두제 다탕제 덥 시소기 차와디 파토르제 근데 자치추 두 자치추 두와테 레라 코고에베 추디 동의토 문주기 이기 대당테 아동의부 당시에 니수 예외 급기 뭐보 시엔 세월주고르와라 야나 제룩 현실이 터네 시베이나 제자스 럽두자네 신디 코아르 와라 다자스두자네 탭디 코아르 덥자스두자네 사변디 코아르 쇼음자스두자네 자오 코아르 두자스두자네 코에더부 코아르 럽자스두자네 시자 윤덴더부 코아르 둡자스두자네 퇴 잠자스두자네 덴주 야만한 안주 티내장 셰루 셴시기 토네 셰베이나 차탕 치니 독베 터블럼 뎁디지 모르 슈베 임발라 세브라지 슈베나 강아 강디 자제 또 투베 코든지 와라 어디래 제자 디달라야이나 안주 레스 멀어부 체제 차스 러고에게 금제디 차지 투 두제 레라 코어 체베디 안주 신 투베스나지래 레섬 유등어부 세지기 달라 콩도 슈베 능신 제자 따자 덥자 쇼음자 잠자 둡자 잠도 머체 양 두균 지루탕 셰루 셴시 가려워 베스나 제제 신시래 大家贴不起来，读这三本书的，熊家找死的，咱们家天就死的，读这疼死的，明天堂贴着我，比如没几把忙不要的，是吧？问题，他的爹学过来的，看的是那熊家找咱们家天就读这疼些少的，各自穷我能行，第一个是穷我值得的了，你纯粹就学个人，是吧？ 熊家找我堂姐姐新说的各自穷外，不记得学呗，这天天是多了，这天天的，俺做孙子吧，写不来，这天写不个了，我的孙子们能行，第一这天天的了，开始的是那来几百这话点吧是，俺做俺应该写不来讲，这天写不个了，我最前差不的，完了来几百这话点吧。 다운은 레지베 저와 댐바스드더네 제제탕 신이가 레이버드 댐을 유네시에베 제제 신스드더네 제제디의 신인바 신티야 레인바 민무수 댐바드 디턴다디 세월주베 퍼지기 디데테디라 레지베 저와 댐바디 시에브르와라 세브라지 시에브이나 제제 신스드더네 제제탕 신이기 퍼지도 슈베 야마나 퍼지도 슈베 제제체디 예매기 민니가 신라 코고발레 신라 쿠줌메베 된댐바디 니가 레직베 인베 저와댐바 인자 니네 나도 딜레야 레직베 저와댐바스 러버와라 페나가도 콩샤베 베디엘랑 아주 모두 슈베나 제자스 러버와라 제제스도는 가르시에고래 제제스도는 제야 인친제로 고쳐고래 베나 락바에레 깨지에베이나 깨에레 신지에베이나 신에레 창말로 가르스나 제제를 와라 제제 인바 코어레 다우나 제제디 깨머 인바 락바 머 인바 신코나 인베 턴디 세꼬베 꼬바 충나 행안도 제제스 멀어부체 제제 신스 시에그를 와라 제제 신스도 전에 제제디 락바 머 인바 신 인바 게머인바 신인베 튼다 딘데지 세외체도 레섬 유중의부 세지기 다 딘데지 자버바 야마나도 셰루 셴시 토네 구베이나 제제 시엔탕 케바르 제외체도 제제 신스러버와라 게마레 라과마레 오나카레 신레 제자 제제 세디 지용어 코어레 제제 신스도드는 가데 게 뭐인바 라고 뭐인바 신인바 딘데지 무엇을 세워 고바디 두베 체도 딘데 신세드 자워르 발라 등을토 제제 당 제제 신이 던지랑레 제제 스도드는 제인제러야 코어레 제제 신스도드는 치다 신인바디 세워르 체버르 발라 제자 예스나 레섬 유중어부 세지기 달라 제제

yinba di chegi nganzo la tenpar chebarwa la di na chawa chise yu di de ala dao na chawa ngosu chise yu yu ngobo le di kadesa na cha di de rwa la cha di le re cha di yu yu ngobo de sebra chi shiobu yu na chawa ngosu jubbe shi di de dung se di chawa re chawa te yang pawo rata da da shibju dung ngasa dung yindu zane tuji deba denba de pe di le ya nganzo samshi chi du zane di dunde chungwe soba chi duga la soba di chaji ta de ta midyeb shiebe gubge che de de che pa de de zo kharasa na chawa di rube simjen de soba kowar chebe de che zang hongdu shubbe nganzo kodun te da le ya gyar jungu tsu che je la yang 被丁爹子下节 27倍以呢 所被扣刚度加东西被东地 查节他爹被乔瓦银把的主把的 军在卡的是呢 所把唐加尼特地给 一瓦七个月的完了 等于他切地 그게 자지 레숨 시에베 체타 뭐부 다시에 니수 시에베 달라 코고요레 참 레디 코바 코고요레스나 자지 레숨 시에베 레타 다시에 니수 이외 뭐부 시엔라 코고요레 금제 가레스나 동시베 저디레 차수는 시에베 이나 체타 레니 Tadegi iwa chikyu yuzang dakshen tang chaji le sumgi iwe kyuyu yinbe chawa di dhubar cheba sewar chebar. Yang anto bishana digri ala bichiksha. Wusung ki jinyang lazir dasi. Di gapsu chungwe jinyang lazir shiba di kare. Da di suse yudiri nuwala. Sebraji shiba ina ngar sumjube gabla lokyong chesimbe lesu chawa shiba ledide la zir shiba zila shubba jinjugi reik di teri rwala di kada demarwesa na yu di jinyan la zi yinba di sewar demarwala di nana chungwe da di chaji ta demi shiba gabgi cham yangba na kongdu shiba ledide ledi yinde di karisaya warbaisa na yu ju ngobo chawa ngosu jubwe shi di sewa cheba di. Da wusung nuwa la, wusung shiba di chaji ta demi shiba gabge che di di. Sebraji shiba ina chawa di jubar chiba semje di kowa cheba di. Che zang wusung di kare cheba bo di. Wusung ge jesu shubwe kaki gu kisa ki di cheba bo wusung ima sewa cheba di che gi denbar cheba di wala. Tama tama de shubhe se se di di kadesi na chawa re chawa di tari tu debe nambe se war cheba re kongdang shubhe nengshin di chawa di debe kone denba yinba di kyogu ma re la ngeba yang yuwa ma re tu ji keba la doje tanda maomba la sokba jiri gi chane se chogu re Wusung ki jinyan lazir da se jibbe se di chaji ta deba re. Chaji ta deba yinde be di nang la wusung tang le da ni tadegi yewa chikyu yoba re. Ye zang se di chaji ta deba re. Kongdu shue dike sangma lo kadesi na chaji ta demi nigi nang ne chaji ta deba shebe cha tang che nigi kodun. Yangme na cha tang che ni yengdi kanda jikla ngunzin che gugu yume ki kola nge jeshe shubha yin. Sebu shubha yin na beti dag nang la nganzu ngayu sungye ki che tang le ni tamo lo kare. Chi ngusu sewa shatari. Kongdu shiebe beti dag nang la ya che diye zugu zugu ye du le diye zugu zugu ye du che zang Si ngui su sewa shata re, ngun zin nangma yinne nang debu shira re, ngun zin nang debu yongye ge che du nge pe teta shaba re. Da yinne ngui su piyu peche che be gyurim nangla ya yinna nge kongdu shaba pe dita nangshi. Tsangma lo, si ngui su sewa ngeba yuwa ma re la, gobe yuwa ma re, rwa la.
조카레스나 제바보 랑원네 댄든조 강숙민레야이나 점시탕 뜨제 배주 지구화레 와라 배차샤베이나 거브리 레드디 치바보 때문인데 배나차샤 소베 둥세데 소베 둥스두자네 나도 태진구 공을 샤베 배디나 중에 자디 두숭아라 배디스나디데레레 양참디 치바듀디 레디 우스세오디데레레 배나차샤베이나 콜캉투 자둥스두자네 소바디 두르발라 양 거브리 차웨 유타 유징어부 뉴제 베나 소베 둥셀로 소바 나메 나도 나도 레그레 고든된 단기 단 남아 좋아발라 미직부 망보 폐주 체제 시그리 제단 공도샵에 빼디에 능신 자동배 튼다딘데 지 땡고구요할때 남바디 니숨지기 토하네 튼다디 응원발 죄송하라 고든된 주기 남바 티다 근데 이내 안주 가르스나 공도 오래송 신배 차탕 치세디 근대직러 문지 치구구 유미고르 시에베 시제통조 폐주 치에네 27구구 아래 문지 치구구 아래 디케치무 시라데 태양마시나 헤네 지질주바 시에베 스네레 따기주바 닝부치 탈침바지 시행카구 시라데 공도 시에베 내안다 백카직 휴마송알라 폐주 티다 파푸 안도 차외민 장발레 안주 공도 장배 시제티비에 배주 체제 20단 문주 최초라 문주 최투고래 빼나 차샤 칼라 사세기 사주발라 사다 이기 지십에 티다 어 차장 동십에 동탄 윤댄 장십에 장 깨제 시십에 시 댄주 잠십에 잠세기 공도 냥 로브디게 참말로 차외민 샤다르발라 다운어 공도 시에베 차원밍 테다 자지 타 대버르베 자지 타 미대버르베 안주 20채나 디그레 알아 마탈라양 안주 사셰주 수사 수탄 강한 강지 자제 또 투베 탑시 증오도 쉬우이 말라 디능신 배주 채나야 디그레 로알라 빼나 사더블러야 차순 시에베이나 사겐 요르발라 사야기 또지에 요르발라 다체나 사디 자제 다 되버려 봐라 티스도 전에 이게 지켜야지 요아래 지야지에 요아래 지야지 가래 양나 이게래 양나 름으로 봐라 동스도 전에 통켜야지 요아래라 동예기 차장지에 요아래 장스도 전에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属于特色营。
3: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 쇼주인 탱디 선교로 기난 된조보니
4: 루주링의 균진 지배추 총결의 비디오 공배의 구디동와 시에바 쇼주고르탄
3: 리장키 려닝 다련토 덕심난외 고로
4: 리장 급주준배 열주다워 슬링디의 쇼주인배 고로
3: 왕후님께 개용 스주지 주시 주소

0: 조교 나무에 고로
1: 이랜키 이랜타 어리와키 주묘키 닝듄 내듄테 주두르 제미지 주바타 어리 네급진 이랜키 두눔라 각동 치참샥베 고로소힌 샴르틴디 선주르기 난튼 십진 남센로나
0: 디글레군에 베베 니츠 로규르네니 총게르기 라소시 지접수지 시진핑키 수균 총숑라 송교비 야부치바다 나웨 소그라 송교비 야부치바 징으라 송교비 야부치바제니 총게르기 로규르네 송교 제바식 인시 때나유 지접수지 응악주 로라 덴보르네데 사네가기 총게르 조준체 유법다 뒹규 균형다 로규르네 송교다 균진기 말라 균제미바라 퇴구 찬도 동와 수연쇼다 배주기 주제 균등아 토르 동와 링내 균진추 총기르기 뷰듀 공비라 그디 동신유 수조 평장기 로규 링내 총충라 타바라 롱원이 동압기 하점기 로규 된유 눈대 칭의 퇴진 링 내들이 유구와 망불레바다 미남기 나외 소규라 따고다 망수라 뇽르기 링내기 제바 롱수제유 니동이 슈즈숨르 다와 듬바라 지접수지 시진핑 내대래 독심 나와라 폐뷰 공기 창마라 빙장글로 규정내 중충리 중회 표정 수균증내 균진다 타르베 동화다 지조링로기 삼배 배윤 조경라 흉룡격배 자지 균도로 식인배 송종 야보다 옥돈 야보 폐주 야보제 치고 시송유 지접수지 악주 일라 땜부로 내대 산에 대기 추부다 총숑기 제잠다 총계다 추부 냠내기 총계를 착당라 균두다 규림 때문에가 송교 체대 나외 강바다 나외 동부 나외 충부제 유교바 창마 냐르자 강둡 체바다 군주 청시다 주시소 응미직내 휴시하기 소강 강사를 개바 체비 충잠 총계를 개주 아르베 응세 퇴도 친유 탈루로드토 빈장로 규정내 총숑기 응바제나 유구와 미팅 치책동압기 하점라 내린슈유 총기기 챔바 냐르조다 장매 퍼유기 진동 초바치 지접수지 시진핑키 총기기 링내 균진태라 체류 통지 나왔다 송급다 균진라 미데 좁등케진 럽드 짐바나유 콩키 총기기 로규 링내 슈샤니 매부 콩매 로주기 닝주다 총기기 낭던다 뷰제 케주제기 춘다 케친부식시 송급다 공백기 제와 탁주 외삼 제받다 통계를 길로 규정내 균진 체주로 통진 제바 갱글라 닝구로 쇼바 따라 통계를 남기 나위 소규라 진조다 제제 체대 통계를 기 로규정내 기 체바 냐르조 치 그시 내도 나왔다 공기 통계를 차교다 조준 체바리야 로규정내 송급라 제도 통진 체발에 체벤 체니를 미제받다 식제다 기준 침부 체미로 산에기 캐주 응세 퇴보 용하다 미듀 코리오 렉소 동교로 통진 치바 교류교 충중기 치다 배주 망점 치바 시베 균진다 링내 균듀 도교로 통진 체교바지에 뛰나유 롱아젠기 철교 줍시베링 랑게기 로규 링내 송급다 균진 세주 말라 균듀가 퇴고 창도 침받다 송급기 개공 태야 니리신 갸치제르 친유 明日 랑게도 균 계급지 로규징내 총기를 차지해 갸다십주 시행을 이어받다. 로규징내 총충 책동 숨길 하점 인지 땡기 체받다. 로규 속의 치둔의 니동 땡기 체비 중회 표중 수균징내 균진 체비에 촉두 시대 럽다진부 초비유. 총기를 기징내 균진 체바라 숭급니 멍시지. 농아진기 철교 주영업에린 랑게기 로규 속의 치직다 마동라 냠수체대 로규징내기 총기를 차지한다 총숑 숭종 렉동 레르베대 로규징내기 총숑 숨길라 냠수 렉동 차주지 총기를 동기 뇌직다 도강 치인 넘버지기 내둔 캐수체대 사내가기 랑수 캐주라 시간 소대 나르유기 캐주 숭급토바 치구 후젠 泉州 나종토 총숑다 상람 갸다 둔주 하점 카그 냠수 최신 유바다 산에 대가라 후젠 소규지 소규라 제 균진기 띠부 좀 받다 응민진 내 휴샤기 춘지 릉신기 균진 바 직주 제대 응아르기 수제다 응아르기 무입 응아르기 치단제라 띠 받다 자라 닝바 쥐 투부 인나 쥐 강둡 집에 자둔 따라 레둔 비비 후젠 소규지 나외 소규 규제 버진기 시베테 응알레 응은 투부 중하다 총숑기 링내 남아 냠내기 냠사 균진 렉바라 토비유 고라닝베 낭 첸딘 미도하다 진장 장부 잠도 차가 초보소기 켄디 망수기 공생급라 泉州 이민남 가주 켄바라 교류유 저장 少兴土 유구 초싱다 원이기 춘댄 쇼바 직래 직전 다도 내신 총미다 유

0: 요구와 냠도 나종토 공생다 조생라 조신유 내디 나종토 로규진네 총총기에다 강바치직다 시동 하점유 니람 투주나 투자 니지줄 하점다 제와 유베 그티레 교구 총중 최신 유바다 놈나 람테 동윤 람도 라수체데 고라닝바 소르조 치바네 멍시지구 교지 투구 창도 동에 바라 사네티 나종기 띠베 냠테레 송종 치베 은지 차진 워라 무만에 대가라 초두 집에 종미리 투장 제제 탑주 제 교류 주시 소유 공배추 송급다 송급추 공배 동구 농아진지 차구 중업의 링 랑게지 보미도 배 링의다 로규 소규 소래 휴샤 로규 링내 충중 로규 서구소 순쇼 퇴부 배주 집었다 레구 사르바다 근유 사르바 낭진 제대 링내라 되네 통기르 공배 동신유 자제기 파사시에서 차비에 징더전투 시공 닝바 야다 촉줄 하점유 산에디 시공 대다 멍시르 체대 링내 사두 총중다 자제 총대 카직 기승다 조준 체대 총중 닝바다 소간 닝바테 벤주 공비라 꾸디 동외 딩내 사바라 교바체유 다른는데 칭의 퇴진링 미남기 후량차 통하다 징더 이가유 소바규 닌다라 미팅 듬붐 하점 대가라 유고도 용와라 이왕고유 시안지 카르갸니 랑게기 타유 시균 체슈다 냐르자 차창슈기 나외 카르갸기 체식 임바다 사네티 다빈 토간다 자고 토간소 나외 소구 리바르 제티 로규징네다 응미징네 슈샤기 망수 주든 조르 체베 짐듀마라 되티 링의 파동티 링의 규비기 시딩 케진도 규바 체신유 河北 정定 나종네 潮州 广济 섬네 파르다 承德河 총총네 平遥 총총 인베 파라 나딩 송지기 총기르 지르신 링내 군진트 중국의 표중 수준 링내 다르비단데 벤주도 지조 공배다 미망기 뷰리 초바라 샴디 티베 리바 쇼신치
1: 디그 리콘네 비웨네 추 중국 중앙 첩시주기 군내 원윤 계시 지급 관계 총리 리창키 다와 주베 체인 슈니닌 려宁 신진 다련 총기르 토 덕심나와시 공기 지역 수지 시진핑게 드러살베 창샤라 균용 탈기탄 팅저 젠게 툴레 말라 조교거키 조지 공튼 케친 라다라 튕게 딩섭시바탄 링류젠탄 방미젠 냠제젠 제기 카초 균형 체파 사드르싱탄 니지르싱게 첸제 각도로 지수 치료 동화 툴레게 멍시게 준라 쇼뇌갸파 제스엔지 체기 수준레지 공배 쇼친 동화 听着经济吞了满了组装脚步七八届前的比较空别期闺女十八军前没把人弄过去年度那些李强同马的大连出现机会所谓错过参与公司的片片克雷基来过空别所经过这趟大连重启的出现所谓空别那句年轻徐白的三八趟所装前行别出现套在的西九人中浪给人出现所出现那句听到那话谁空气 这阵给出现苏州切法了老子托瓦坦甘肌切换苏州人坦托瓦杰给开去点去克雷杰萨队祖苏涅佛了兄弟解法坦高子老子心主三百坦高多了切角速当托老子在这空度学习娘娘配送措备老子更新把坦吞来苏吧秋坦秋苏州切的让点萨队女巴切入动瓦坦 从日起都是三对谈吞来谈是不是几个人不了电台冲着三对谈冲着你这些苦大连有出水来过这是孙姐这些苏州七百天孟西中也不约别给其这孙了谈不如明白谈刚才开工军就刚到了用法来进入七八来这能够给别人娘们来兄弟家把这些的我们从苏州来这给出错这么谈怎么能给这孙出水电视电视中国写送语 一种操办大连宁洛在九十七月公司的李江启宁洛坦在九十七月这些西北七百内最近多西北南行可是刚南片内宁洲九十九分布南秀南秀苏州来南七百的西域不是空气我们从宁洛所在最近的结合的南洲坦吞列现在地下建了吞宁开心点不行事 现在三对谈吞来三对娘们这顶色起秀起了动画谈现在重这几个人切角速动画同美三对区域女巴谈西部女巴起了当天突然三百宁洛拉贼起叠加规矩了规矩动规矩年就难学李强起听着今天吞来麻辣准拍了三大的吞来谈中国人吞来所别谈都起了动规巴谈随军吞来李局人不如养切口 这是在有的这些西北团结七八天这月团内给不再拖动他偏债切动了孟新人心气女不开心团结月白成立了在给女不追求切入动画谈这些几个人不了规定动画库有送教堂女债说了拖档切档电不谈年年切盘村大人心给了在这些球堂球团不切盘地位真正女不运气没法了切入动画界才归西送去
0: 李强基也谈同永远给拉在民的塔别的那瓦谈控制所谓人都塔里别当天克来空别塔结合组准起来给别个别归家南学吴镇龙起德西不来批罗学习不是第一个来过来别别人出解释几个看个总的李强基到我周边参与学苏民呢你学习人怕了大连图各局中别也对着大我司令的了学习人不是 铁岭总理李强给国组在国路修筑马赛明赛及当县能够的中国路领地南修把的配备七阶级工程的节制能够马赛所总来历及推密的熊梅别的家能够的邦格来总理塔里克的国内也总理乌里巴哈萨斯丹基总理北极金诺夫索国路也总理金敏西蒙古杰克基总理乌切拉里恒山基总理塞瓦伊基杰领地南修筑者
1: 계급的社会급주를 하는 패배 칩스이다 총도 人类研究来的这些推命启动团结合成领地南修筑者第一个来空那边为内区在你兄弟年四周급주피배借用二月联看起主席从都天鹅军恶尼白天毕竟都错学中国中央칩스주기军来欧元借用四周级主席王沪宁起从都作用那我马赛松懈江南学从都托 季节书记习近平给你对着松懈开进谈组团开进给共同落中谈拉达的车就举战难学王沪宁起习近平给登组公布党都不起了谈结合都不起了动画的我愿给团宁谈普及组织团宁开进点不谈习近平给推了三遍中国开进点别基础人路及公布出明显给内部开进松学 习近平给邓祖公布陆中谈拉达的丁十谈点地切据了军团案规定当天陆中给偏债的迷茫西主席我谈眼内他用谈且听传媒这些女的短片抗日切盘当他结合给地位来给了密的根据主播界给采取我谈来给偏债套我把的切口习近平书记习近平给云南经济团体小举谈陆举界让来来团来把的主角过去陆中开进给公布陆中谈拉达的丁十切的三红团结入批给了规定动画谈重视平庸的他借用话的规定动画迷茫用推梦套出局的用话的规定动画所了密的特别区别切口习近平书记习近平给江德规定谈中局的团来空白动局过去南西开进陆中谈拉达的丁十切的 编就了这一谈，参加了这一所，只有了这一看起四周乌云起，得西塔，得西塔，主席端盘，预备蒙顿切诊所了电台，三家的谈全国团结了车端切口。季节书记习近平给陆苏谈参加新的闽南界批阶段化的西极度规定动会过去南西开进陆中谈拉达的丁十切的，陆苏谈参加新的闽南界西极度规定动会团结南苏组办谈，团长的动画谈。 结合给特区新店闽南特殊组建建筑所动画所及中南研究人民明天，德西新旧谈，春雨森林丁十七的参加让定三对谈，新店闽南让定苏军区派来规定动区了，让定拆规新店一百十。从旧谈，四周各区批别借用二月天看，云南二月天看去出所停车别别确认车间谈，日日来日来出席车的，出场情况谈。 当我这边登住途借用四周各区批别军力二月天刚去出所停车别发，毕竟途从局出他这一把时。出所途魏小东谈何贵松去四周各区批别借用二月天刚去二月拖单没把的四周过去，出去了出席前的出场情况谈。四周各区批别借用二月天刚军力二月天刚去出所停车别发，结束开立车局日数批一把时。借用四周局主席宣布穆宏谈。
0: 江信志、朱永新、杨振杰起，直接书记习近平给你对接松懈开进谈，组团开进给共同陆中谈拉达的切据的密的，当前难学不谈。借用四周级主席宣布谈，冲击结束，王东峰所提，这月出席的三周难学不是。第一个来过来别别人出，各批别中国阶级扩张最大的各地动位，我们正错，在你说你别进土国错不得。中国中央七十九届军联委员。 계시지적한 게 중립시험 바 띵쇠샹 태난 슈퍼마세 최대한 조회 송세장 난유 Denshoshanki, Mingara Zemlingi Tuibab Nyokzing Chila Gyundo Rom Mangwata Tuile Jeda Da Kodro Jeda Tumburu Gyurube Ninga Chiru Roshin Yu. Zhuxi Xi Jinpingki, Kola Shibu Tuile Jeda Da Kodro Jeda Ki Nishu Da Denling La Songyong Chechu Te Zemlingi Benjo Kongbe La Gwede Dongwe Genling Ke Jinji Yinba Da Zemlingi Gipka Ki Mima Ki Tumung Kiben Tanya Tun Yu Je Denna Yu. Zhonggu Ni, Genkur Genji Gigip Chimushi Yinba Chane 차장외 튜네 말하다 시균 집에 촘라소지 상자 뜸비 뉴딘 토바다 점린 벤주로 코르교 집에 넘부 베베 샤주 토바 체데 뇌유 자주라 덴테 콜라시비 튜네 제다다 코르 제다 코르교 덴부 토치 송종 타지도 체교 시송유 딘쇼 샹키 초간에 튜네 제다다 코르 제다 코르교 덴부 용와라 송종 집에 태라 중국카 시드 나와데 징니 펜준 이치 지수 치료 당내 벤조 뉴종기 내듄테 첩스이 젠다 순자젠 덴자지 첩제레 개버제라 규바라 응고 제데 냠도 튜네 제다다 코저 제다기 콜러시비 집에 튠제기 캐줄라 송종 체규바다 니니 뉴종 샤트 투바라 지수 치료 당데 초마르로 오마라 송종다 딜락린 따르규바다 방미 팀용라 카야데 송종진로 비베 자주라 응고 제데 뉴종다 마저 랑메다 뜻디젠도 교르바라 그디 동그 숨니 냠제 공배 용화라 지수 치료 당데 사드 제다다 튜네 제다다 코주 제다제 냠제 딩습 톱지 군심 직제기 그디 당데 상제 편준 서브리다 니베 냠제기 튜네 중캄 냠도 뜨게바 신이 튜공 냠주 제바라 흉능 개대 콜라시비 뉴규다 가제 대뜬 톰라 코르교 덴부 톱지 송종 후다 제대 콜라시비 튜네 제다다 코주 제다 샤주 덴부 톱바라 개닌 차지 튜긴 상부 중급바 제인 대제 딩쇼샹키 급시비에 중국제지 코주 제다라 구디 동외 응만 점소 고추바 협잔나유 아비디글 홈에 중동 쉼바 마샤디라이다 대신 계지 총조소 리공기 경구민나 고주 제고로 휴바마세 시제장 전유 고주 제고마조공 딩쇼샹키 코주 제다라 구디 동외 응만 점소기 고르교 짐가 나시바라 페바마세 제유 켈레기 경구민나다 베레나유
1: 디글레코네비원네츠 급디 중국 계지 코주 제타르 구디 동회 응원만 점소기 균 계급 진앙기 코주 개공기 켈레타 70 켈사르 켈레 레리기 쳔바제 조계 둔주 둔주이 이왕 고바타 대다 계급 타 서구 계지 제조제 계주 행한 내용신 점링기 켈레 제장 앞자타 레리기 니지 켈레기 계자 조주 랭을 하신휴 짐수 총과 단념도 용회 툴레타 코주제타 뒤매기 냠례적도 향 다딘기 짐소나 수휴진 대다라 짐소나 응외수 수휴배 켈레 책동니들레 게리 유바시 미터브링뉴니 급디 짐소기 짜단 철수시 힘바타 정지 천재제타추 미터브링뉴키 치구 통마라 수휴진 대추 기급치난기 미터브링뉴 켜공기 니치 켈레 망부 직도도 유바시 Jinggu qinbo ka ge to AI yi su nie tong ju yu ba di wen tun su ju ji ta chu AI yi na ba sa be su le jian le de ge ru qi ba tong tu ba ta bang mi xing le ji ta chu AI ti xing ren ne su jiao pa le gu ju ding se qi ba yang tong tu ba de bu shi wen tun su ju ji ta chu qing a me yin bian ju ke tun le ji ta qi ku zu ba ta ke le sum ju la ki nyam ji to wen tun la ze ta sa du chum jin ne kong bie zu xiao ki ji ta shi bu na ba wen ba le qi ba shi
0: 中国界级控制这套的规定动物为我们这么做套听唐不如这么多切片南昌卡家的出租来给了预备唐这么做是同同所从别的切过顿就拉上别军不是第一个来过年被问的出你家的中央提着不以龙年特别的内的漂亮就中等于提着不以组队的漂亮就中人类吞了空被门口起入局路提醒浙江省金漂亮的各动部的 能就重于提着部接近娘之托八郎北龙年孙别接镇翠巴西巴提更你需要接别上海接近龙年推进给聚集南极龙年社会托怎么能劝了端定唐部的立足中华是龙年孙别接镇翠巴西巴尼 中巴布庙林基民众尊重列各个七八级阴性龙年天里冷秀龙年基中西托内普准切的萨德人中最重的孙别人内学军南听日训女自动的念度这些培育的让给自娃心基多色界催备龙年南给追学级电目为艰难度项目 사도로시간초신미리기진의옥된등습체배점주릭제식임배찬에순배계전최바이사도릭내기이왕초쇼대초용내순념댐배군의응바체유규직남직롱년사고로기차가세자치배급라롱년디레댐우배거수치토배롱년기천년차가토비유나모최딩기양당디내종
1: 对了，皮格尔根保障，你那头，他那听见的三十亩地呢，中央农地的工作给他们给三九零两百的解释。第一个来看那边问的是，一人接着比政策把八家爱心参与训练营，一人他二里随时都被分出门去，宁愿那头铁车都路前面了，肯定是不抗压前面。 一人给村民说话，一人头七六七星九八塔，一人他二里立即看见他六七天没丢村民去就行些九八十。一人给村民村民说话，操作一人吹错给村民，可里不行人的人。后儿母子说话也妥当提，某处空给男孩儿点点糯米线。给姐姐这么来自送小费，我就下电话，一人给随便蓝色西装，一人给妥当才就行。 一人他二里创业部随时给村民处，一人他二里推门托，日本人给阿公三只车站给你车库边抽掉下去。三是解决难，阿公三只车站来给你车库处约边，某天团结解决了规定东西。第二天创业部团结了点内组团，只有那天他去七八趟，日本人给忙错，人员多，七六七八趟，这意思来给某部日本人给阿公内七点车库规定东西，某天从学姐就办事。
2: 二零六四部在你修年年，鸡蛋去超短来开了几百钱天，到我这边在你修几年排了，一人给马脚都弄他，都弄在给了团结，都弄团结在他这我右边团结他，接着七中间了往这这不是，以前呢，鸡蛋去超短来开了天呢，一人给马脚都弄他，都弄在给了团结，都弄团结在二里人南京去超边，只有两种村有不是。
1: 二里马朝鲜人的人，霍尔木在初加图，明儿二星过一下东京那边军区突破越界就不是。人的人，二里不日西去，二里日本人的突破了明天，德西千里蓝水恰当是做越界就不是。以色列的总理熊军康去，在你说年年去成功了。以色列的总理他接送部长，以色列马本给直接撤去军。 提醒以色列马给抢救某些部分某些解决，可把他冲突错把他这冲突错解别为两只三战场。以色列给接送马去，某天察觉内部变天。以色列给蒙米他忙错了米片，结果怕你动我他。日本人说句给马腿蒙西这个没不说他这，日本人说句的原片，大家可以说话，某天军校才去信息贴着才有不是。
3: 세계나무초공세선유리년주쇼겐바상함라다렌지원두인레젠겐코르난겐참주라리미미다지키안주락바라추기지미미부지키안주르보르추기지초추디지키안주초주렌바르치차도유베지주이모치이신세렌바르치미지키조양시경주최초
4: 扬州人民志愿军南京点点杨森西区，色出康西区于体民南永和区。
5: 明日看看经济业界党推门扶贫的中华明日记，作者南山党，读秀南山，热望南山建议。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기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다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본 남장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yugi jimdun ti, jisi jubdun yin jisi nishu para parisir soyu bashi. Zhonggu kele mangbu shigi, kergyan yan cokba jizu gin nambi to ni, jimdun nan shuk di, zonin to misu jingnu tan, nuyu, jinzi shepshu, tenyu lakze so kyabgungi cenze sardu chumjin jimdun che yun. Jimdun di negi, toz sumbi, zyugu kaju ni, yuanjin cenze cokbin jimne yin bashi. Jizhung uju shibki zam yubin jimgu tu, tamen tunle lintan, jingnu lukzi di ni, nuso ma la, AI jinnu lungkur so, AI lukshu ma la gin nubutan tixin, tunkyu laklin kyunyong nian jimdun che yu basin. Jimco rin cokbu ti, nidong sumji lor libdu, kuali shibu, chidan tanggu ku tu, shigyun jiwa nga simbi, jangdo AI zinu di ni juni, AI turab la din litan. Jangdo, benjur jie gi mengxin jigui sabu du yu qi dang gi qi xi nguan su kiabzha qi yu bashi. Yuanjin cenze cobi linzin bun zhang li yi. Kuala shiburo AI zishu pie gen gyobu zhowi gimdira. Su yun log zhi rigurin di pu yur gi kurbu tigawar kyur yu. Yuanjin cenze cobi mi yu ni qi dang nian guo zu di AI log shu ma la kuala shibu qio su ni chi qi di. AI tūrab lī chēbī lūk shū gīn jūrmī cī chī zhūngu kēlē gī chū shī kōdun chī nī. Chī dāng gī nyāng ām tāng tī rīng nū shībē sō yōng chī sī nē jō shī dūng yuwa chē yū yīn shī sōng tū. Nī dōng jōb kē lō rō, jār mēng gī fā lān kē fū rō chēng shī tī nē tāng bū chūm bū nī. Zī cī, tēng shū jīn cī yūrab chōm rā rī shū nē lō gē sōng wā tāng. Tā tēn jīm cō chē yū tū AI tāng jīn cī gī mēng shī jī gu. Gerda jinzi liri chengxi jengi takju chuxi sogi tunze tan, shepshu zonne ton jimdun che yu bashin. Nyechara, Yorubgi chengxi dangwa la ton hajan chenpo chigi yu. Tengxiongi gerda jinzi chuxi ti, Yorubgi gerda jinzi guyoko tan hajan canbi. Sozhi xenda tan durna, kebar jengi rintan tiwe yang kodun tupgi yu. Lechin Yorubgi AI mengxi zujun ngarwe tuyuk cangdu chenpo tan dunne, kele le zinu tungu tan. Jinzi xiebzhi tobi kukub tiwai mawa toba qinne, nyamli tiwai mawa qe yuxi. Tengxun jinzi giji yurub kuyu giji gibji nira sunchang gi sargui bara. Zhonggui kile ni rangui gi tunze tan, lakzi likju qi di, cegi qi ji. Sezi ni kyunyong la nichi qi ni, qi gi chomri na shukzi gajir dong gui xi zumba xin. Kergyan tun jimdun na shukba pu, tadung cobo jikzu qi ni, qi gi gin jimdun na shuk yu. 杭州重疑了曹镇曹别杭州以成绩先在起来的这一季镇队那数年成绩从队体杭州年过初年其结跟镇错难托马的修院第一部托队年度镇队前别团在那通说了人女团对住不落了落队老子也说 AI 客户公司切的怕被起来杀不卡继续于不忙些现在杀队起来忙不习给出米团 AI 密西索镇队前一部是镇作人杭州重疑了曹镇曹别特东参在车路的电波的小级别捏着桥谈特区酿烈给确定了明大规定中有个酿烈了蒙西定一部是参在车路的电波的小级别无需从队本尼古拉杜胜忙起杭州镇作跟镇队前一部浪子给卡叫那么一部马斯 偏准十里人心千不有别，中立北国内杭州以参在多数针对其员。中国去年呢，为了拆解南国祖地，天天拆解人民呢，那么今年就那么加些东西了，还将开不有几趟。空气抗体库克数字呢，中国去年体外嘛话针对南需要了工地东区热话有松动。 Farensi, cenze chilur dienbar xio jibi cenze sardu jimdunti, nidong juju lor zubatan, tini cenze sardu tan, sardu kilegi jimdun dibu kejinsi inbashi. Talun jimzogi jidun, nima pinsum coxin, tina zo AI lakzegi dangwan tan, jangdo cenze, nukyu tan, chirgyu, chagi dienjia sogi chuxi cuyu bashi.
1: Tuyun nyi nyi ki yorob nanti ki wuzho tse jurgu nyi bitim ki gesa buru sir jukti wa shi. Wuzho rin yorob nanti ki kapka ki uru su tan di du tan yu rin nguin zi so ki chui sir zui lin chung yu. Rigi ke jen tan nyan jor ki yorob nanti ki uru su tan yu rin wa chun mun chi ba so ki geji ne tun ki chin tu ta kui tu yun du me ya su yorob ki cip chin ne zu chi chi ba ding ki chi ka wei nguin zin chi ba shi. 지워서베 우소진 우르수탄유진와 이나암 코스테 콩세키 남규르레 여름 난지는 쿠토 섬춘민자와 유바춘유 년절 망부 년추비월신나 콩도게 급카지키 티티 이란 지금 예바시 에스나 예 종리 미찰키 여름 난지키 우르수탄 유린키 최면나 퍼둠치비 뇌버 뇌미조 대다민치 티 유진러 갑겨탄 우르수 뉴쇼 최베 뇌바르 춘진포 시지주 유바시 일렌탐 비짐 스벤제 취비 콘도기 급신다키 코스탈러 야겨치 루주부타 제도 탑람주부티 우르수르 수금 제바 총금 매배 원진치거유 27년 된튼 튜톤나 여러분한테 우르수탄 제도 제규태 원진지 튼초네 초카 창매 케림베 여러분기 튜미식 땡키 제카부유 여러분기 티웨 주치 지삼나 능구키 미튼사 대점기 원세 튜도 주구유 타딘기우초토여러분난제키유진문지추시망외고실랑주시침부총규여러분난제키문지니여러분난제키스주칼러망외코튼치베라제조시인베콩도기급기뮤튼타직도체치신의춘참용규시 내내 여러분한테 오윤행강키 문지 티티 시큰 요거를 통주로 친이 점심비 채식식 등유며 원경 자민당 훈련소 멍위 킬장 동캔 계급기 문지 용도 동규시와 지구유 사콜 콩말 여러분한테 기지고 주시 계급인비 스브루시 외미직 특기 주시 통마되네 여러분한테 오윤행강키 주시 문보를 갸천이 용도 다유 타딘기우초토 외미직 특기 출시티라 콩도기 급기 캐린토미 자멘탄 홀랜소 기급기 문지기 시큰 용도동체 댄네 등급매매 원간스벤소 기벤토비 기급기 용도동규 망차베 문진치구유 홀랜기우슈룬치 예등기 여름난지기 문지나 니바르토 딘자탄 딘주뉴베치르동화소기 문톱 툰젠러 밍네 딩럽젠기 구구탄 참바치 구지주유 리지케젠탄 년조르키 로 듄시르 르고르시치베 여름난지기 유진 문지 주문티 할람 콩도기 급기 수시키 문망점동구바탄 수시라 편바망점토바체규르미베 유진키 멍터블라 교네
0: 타르키벤토늄용화치블레 네튠 탕추체규 무언러 조금 매배 문진체규 유럽스주디네기 20바 몰리시 유럽난지키 리고르디 최면나 냠딥차주규 투몽키 젠로르 카데조베 구급 라리안 슈어시비 문진체규시 어리타 이랭기 니차라 경리네 삼시지도로 밍다구비 겹다체유 니자라 후아르모츠 소가 균인 좋은 집이 출신 치마도 조신유부터 위샤르기 놈튼 기급 가시기 마주도 놈 칠동 치체 제도로 동규 처리 지신유 총재 20민이 이랭기 먹추 내급 참시아버티 탱외 유구치위 콜시비 총르라 계젠된비 따다당 유견 콜시비 뉴규콘도티 먹추 공기 넘버라 라르스부세 유티 튀동나 문규르 토브시 디엔 민부터 nomzhin towe wangi, ngulo jimde shiorce toba chaba ti, ngarishin zhungyang ngugan zowe ngulo si ju le shukin tipyu inbatan. Sabob gi

0: 동도키 퀄리티비 벤저로 파르뉴 용웬 군유 냠신도 동시라 퇴유진 뷰진 라르소 용 카브지지 된도 아르타 이렌기 삼시 제도로 명단 괴비 캡자 체브네소 게지 놈지 무튜 하자 슈크첸뷰 차부터 이렌기 먹추 랑지기 체토의 추제리 게지 십주 잠 차유버시 촘제 이시미니 게지 마주 동놈르 서법긴게 인왕기 손조 체비 마네기 체게티 짐기 메바차신 유야 삼시 제도 시아바타 타나 화르모즈 초가 고치와티 코주 라스 중화 춘미투비 콜리시뷰 벤주르르 켄간 신도 치위 뉴기 코주티 나르시 토념긴 넘버 균균 치구비 문진 체규 당도 화르모즈 초가 라스 시바라 므이루긴 고긴 체규 인지롱진 공시 체시기 뉴쿠 촘지 치케비 게지롱도 창네 초간 디규네 도놈 켄진 치체 퇴유 통의 낭토 먹중의기 초제도 라스 침미톱지 니다 단유 에리 레보토놈 로지 공시 인겐구루와 안데 로리보이 당도 호르모즈 소가기 출람네 추오 바르디 장세 치구 테르페제라 사고르 카시에 구바타 타나 나와 초잠 규기 유지신도 디네 위자르 뉴궁 기급 신부 튜뉴 카지라 돌라 접진 포유바디 Pierna Katargi Lazlafen Solechongi Shigur Rengjun Sula Jigula Torjun Popta Chirdun Tunnu Gajjubdun Peme Rangsur Luyubi Ngweba Chena Tungi Larsu Chibra Losumne Ngapar Gugi Ari Gyunur Shibi Tudibgi Nishikun Nizubi Warashina Nugyun Popi Numji Buglam Nyamsu Chibamasi Zabliyongi Majudunum Ginzun Yara Kusab Chibara Kowi Tuzuta Bezun Pejira Samsi Chidu Rangwili Giyu 现在, Giji Nuju Shui, Dawangabar Kapta Chibi, Dakor Dunum Chomji Nishu Nangwen Bachibatana, Nido Nisoju Loro, Nirid Dunum Kotu Chiziti, Niri Gugu Tsisile, Somchi Gad Dunju Dunge Mao Yubashi, Gunur Shibi Tudipki, Bipu Kola Shibu, Gunsi Yishib Kajingi Giji Longdu Changne, Erta Yirengi, Samshi Jedu Shabati, Yurengi Dunum Kotu Gi, Semje Tsisi, Nijin Shigitoni, Shiludu Dang Yumun, 원가 마주도놈 긴진치제 균딘도 라르스치브라 페지르 니도 니스튜르 야가 바른 거르시부터 원바체나 마주도놈 촘라다 탈르 야가 시브론 자자게 나버 튼수 유지 딘도 촘제 이시미니 게진놈지 짐시 먹추 말란 공기 진고 바르차나야 퇴근 뉴공기 진고 야르 파르월리 충위 마네기 덥시티 퇴유 통유 난문세기 실류도 동하고 유바타 물로 짐데 쇼규 춘지 제유니 나르시 랭게치라 람타 진우신 비문진 체유 어리탄 자빈 유럽소 파르게 치위 벤저롱의 진기 중앙의 간기 물로 짐데 쇼와 카데 조규티 물로 시주기 내가도 지네 섬시 체신 유바타 니두 진주 니두가 Jiga Barwam Yana Jiga Barwi Tata Dandi Chikzin Chokagi Nyam Yurungan Bar Chiyu. Lokur Yi, Chao Xian Niri Cabar Chibito Nizubi Wara Xina, Ngulur Jimde Xiu Yu Cunzin Chachi, Tunyamdu Jiga Barwi Lopjun Xin Zemlin Yongsu Chixin Yu. Nyechara, Gizi Numzi Nguense Tuebu Chana Ya, Kuala Shibu Zhuyang Ugan Zowi, Ngulur Siju Gi Langcho Tamzin Chibane Lukdu Dongwi Chosu Yurme.
1: 中央国家做卡了森林及大外西恰雨地，目中就做中，我路正点学位得不是，女儿都没把人女儿没事接不的，不是。你是热度稍微推低了，帕里斯丁区酒店长官农末，位于台北重区熊林顶中央区看见面，还将女儿是。 三年前，比拉索这些多，跟库鲁瓦马蒂斯·霍利耶，自己去谈了不尼塔尼姆托，从错了接轨旁边那处过了，人们起心多。台北重组内，决定从不努不给，如果是在朝鲜实行，广播时了，以色列去西对边，重组人站去，人过了没给的，接了开始给其中那家，面积空投七八三百多通托。 后来，以色列去西对边军团孙子所谓近期如果完成用民女巴克尔金，三年级编教了修建测评体育局局员。你懂下面你说这送了当晚酒吧，帕里斯坦以色列话，如果是被某处拉不能送，决定从不能具体，与此做民众编教了两名测评朋友。 里面主要的里面别别来说这穷穷铁车别刚爱你，社会铁忙做给各度给，对这些事。后来也听我老大如果做不谈赚钱吧忙不，太白冲错了，大伙儿都用个预备，从。